0: 协会参加了完州郡屯山公园举行的 2026 완州매역迎中秋农产品的直销集市。7名协会的会员呢，作为志愿者参加了此次活动，通过各种体验项目与当地居民进行了面对面的交流。
1: 쿠라시비에덴은 전주 글로벌 다문화 센터가 주최한 고려인의 역사와 동포 정착 지원 정책 관련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초매 회장님은 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대학 졸업 후 전문 자격을 갖추고도 비자 직종 코드 문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전달했습니다.
0: 在9月10日的时候呢，协会参加了由泉州全球多文化中心主办的高丽人历史与同胞定居支援政策的相关活动。在活动中呢，朱春梅会长也是介绍了帮助移民稳定融入当地社会的相关工作，同时呢，也反映了部分外国人在韩国大学毕业后并取得专业的资格证后， 仍因签证的问题、职业代码限制而难以转为专业就业签证的一些实际情况。
1: 이어서 9월 11일에는 주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주민의 행정과 부동산 관련 상담, 다국어 통역 지원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0: 在9月11日的时候呢，协会与条律行政事务所签署了业务合作协议，双方呢将会在行政咨询、房地产相关服务以及多语言翻译等方面加强合作，为移民在韩国生活和定居提供更加便利的帮助。
1: 9월 16일에는 추석을 앞두고 사단법인 푸따가 주최한 국수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0: 在9月16日的时候呢，协会会员参加了由社团法人푸따主办的中秋爱心面条分享的志愿活动，通过志愿服务呢，与社区的居民分享温暖。
1: 9월 17일에는 한국 전통 문화 전당에서 열린 전주 아세안홀 개관식에 참석했으며 같은 날 전북 지역 한중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대표들이 함께한 한중 우후 교류 간담회에도 참여해 서로의 활동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0: 在9月17日的时候，协会参加了在韩国传统文化殿堂举行的泉州阿萨恩号的开馆仪式。同日下午呢，还参加了全北地区韩中相关机构、团体及企业代表共同参与的韩中友好交流座谈会，交流各自的活动情况，并讨论今后的合作方向。
1: 9월 19일에는 순창 다류 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한중 우호 동행협회와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함께 부스를 운영하며 서유기 인물 그림 자극 만들기와 중국어 도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0: 9月19日的时候呢，协会参加了在淳昌发酵公园举行的全北多元文化和谐庆典。韩中友好同心协会呢，又与幼时大学孔子学院共同运营了体验展位，通过《西游记》人物的皮影制作、挑战中文等活动，让更多市民了解和体验到了中国文化。
1: 9월 20일에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등 6개국, 8개 팀이 함께한 2026 외국인 체육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협회는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28명으로 한중 동행 전북 FC를 결성해 첫 대회에 출전했으며 특별상도 수상했습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스포츠로 만나고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0: 在9月20日的时候，协会参加了由中国、越南、缅甸、泰国、尼泊尔、印度尼西亚等6个国家8支球队共同参与的2026外国人体育大会。协会呢，以全北大学、泉州大学、幼时大学共同组成28名中国留学生为基础，组建了韩中同行全北 FC 的足球队。 并且呢，首次参加比赛获得了特别奖。大家跨越了国籍和语言，通过体育认识了彼此，也分享了友谊。
1: 9월 22일에는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개최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7주년 경축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교류하며 한중 우호협력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0: 在9月22日的时候呢，协会受邀参加了由中华人民共和国驻光州总领事馆举行的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77周年的招待会。协会呢与各地各界人群进行了交流，同时呢也感受到了韩中友好交流和合作的重要意义。
1: 그리고9월30일에는원광대학교공자아카데미와관련한교류활동에참여하며지역대중국어교육과문화교류를위해협력을이어갔습니다。
0: 此外呢，在9月30号的时候，协会还参加了与元光大学孔子学院相关的交流活动，继续推动地区内的中文教育和文化交流。
1: 9월한달동안한중우호동행협회와지역사회봉사이주민정착지원문화교류스포츠활동그리고한중교류까지다양한현장에서사람과사람을연결했습니다앞으로도지역사회와함께하며따뜻한동행을이어가겠습니다이상으로9월협회소식전해드렸습니다
0: 在整个九月呢，我们韩中友好同心协会也是通过了社区志愿服务、移民定居支援、文化交流、体育活动以及韩中交流合作等多种方式，与不同的人群和社区建立了更多的联系。今后呢，我们也将会继续从人与人的交流出发，与当地社会携手同行。以上呢，就是我们韩中友好同心协会九月份的主要信息。
1: 그러면지금부터9월한중통일본격적으로시작해보겠습니다이번달에는운동과몸마음의건강을주제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바쁜일상속에서우리는학업과업무장시간의컴퓨터사용등으로몸의피로뿐만아니라마음의스트레스도함께경험하고있는데요운동은단순히체력을키우고몸을건강하게만드는활동일까요아니면스트레스를조절하고자신의몸과마음을이해하며사람과사람을연결하는역할도할수있을까요오늘은세분의게스트와함께운동이우리의몸과마음에어떤변화를가져오는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0: 没错，说到健康呢，很多人的第一反应可能就是不生病，身体没有疼痛。但是呢，我觉得真正的健康并不仅仅是身体层面的健康，也包括我们的情绪啊、压力啊，还有我们内心的一些感受。尤其呢，在现在快节奏的现代生活当中，不论是学生、上班族，还是像我们一样远赴海外的留学生们，那久坐、学业还有科研工作的压力都是非常大的。很多人呢想运动却不知道怎么开始，想好好休息的时候呢，内心又会有很强的负罪感，这点我深有感触啊。那么运动除了强身健体之外，还能不能帮我们来缓解一下压力，重新认识一下自己的身体和内心呢？它又能不能跨越语言和文化，成为大家沟通的桥梁呢？今天呢，我们也想和我们今天的三位嘉宾一起来聊一下身心健康的问题。
1: 네오늘서로다른경험과시각을가진세분을모셨는데요세분모두한중통일오신것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0: 首先呢为大家介绍一下我们今天的三位嘉宾第一位嘉宾呢是徐旭目前呢在韩国攻读博士学位研究方向呢是体育心理学同时呢也是一位长期的瑜伽实践者曾经呢自发组织在韩的中国留学生有一个瑜伽的兴趣小组欢迎您那第二位嘉宾呢就是我们的世柔同样呢也是一位在韩的中国留学生作为一名普通的瑜伽练习者他有着长期伏案学习写论文和久坐的经历我们也是作为留学生非常的理解啊也欢迎世柔的到来欢迎同时呢我们的第三位嘉宾是秦玉他呢同样也是从事体育舞蹈和瑜伽的教学目前呢正在学习体育的教育专业拥有着非常丰富的运动实践经验也熟悉呢中韩两国青年的生活方式和运动观念欢迎你到来欢迎
2: 谢谢
0: 那么接下来我们想请 三位嘉宾依次和我们中韩听众的朋友来打个招呼吧。首先我们从徐徐开始。
2: 大家好，我是徐徐，一名在韩国求学的中国留学生，非常开心今天能够来到韩中同行的直播间。我过去呢长期的练习体育舞蹈、啦啦操这里节奏比较热烈、富有表现力的运动。后来呢在我们的求学路上啊，我接触到了瑜伽，一路从实践练习走到体育心理学的理论研究。今天呢希望把我个人真实的一个练习的感悟，组织留学生的瑜伽小组的经历，还有体育心理学视角
3: 안녕하세요. 진우입니다. 댄스 스포츠와 요가를 해왔고 현재 체육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하 생활을 하면서 한정 청년들의 생활 방식과 운동 대한 생각도 많이 접했습니다. 大家好，我是秦玉，很荣幸参与今天的节目。虽然我的专业呢是一个热烈外放的体育舞蹈，但是也深耕于内向觉察的瑜伽，并且在硕士和博士期间都一直致力于体育教学的相关研究，一直在思考一件事情，就是怎样能够让普通人更加发自内心的去愿意运动，建立长久的健康的生活习惯。 然后今天非常期待和大家一起聊一聊运动，以及身体的觉察，还有中韩青年之间借由运动发挥的连接。 네, 감사합니다.
0: 大家好，我是世柔。我现在在韩国读书，那作为一名留学生呢，我平时大部分的时间都是在学校的图书馆或研究室，然后一般都是对着电脑写论文、查资料，基本每天都要做很久很久。然后因为我长期久坐，我真的是遇到了身体，就是真的是遇到很多身体上的不舒服，然后于是呢就开始练习瑜伽。然后瑜伽对我来说呢，它慢慢的就成为我生活中的一种生活里的一个习惯。 然后我慢慢的发现，原来运动带给我的不只是身体上的变化，还对我的心灵生活状态都有了一种重新的认识。所以我今天也很高兴来到这里和大家聊聊我的自己的这些经历。감사합니다.
1: 자, 그러면 진욱 씨부터 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진욱 씨는 원래 댄스 스포츠를 해오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나요? 직접 경험해 보니 두 운동은 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는 오랫동안 댄스 스포츠를 접했습니다. 댄스 스포츠는 음악과 리듬 속의 신체 표현력을 극대화하고 파트너 혹은 팀원과 함께 호흡을 맞춰 무대에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단순히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만으로는 마음속에 깊은 곳이 가장을 풀기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가를 관심을 가게 되었습니다. 요가는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합니다. 호흡을 따라 자신의 몸이 어디가 묻혀있는지 긴장되어 있는지 스스로 감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렇다고 두 운동이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두 다 몸에 쓰고 몸의 느낌이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 K-POP 댄스도 족입니다. 어떤 운동이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을 제가 꾸준히 하고 싶어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니까요.
0: 맞아요.
3: 네.
0: 谢谢秦宇。 刚才秦宇呢也提到了两种非常不一样的运动体验，一种呢是向外释放能量，关注节奏、表现和配合；那另外一种呢就是慢慢的把注意力回收到自己的身上，去感受呼吸和身体。 那我知道徐徐啊，你过去呢也是长期从事体育舞蹈，像啦啦操这种充满活力的运动。那这些年好像把注意力更多的放到了瑜伽身上，是什么样的契机让你有这样的转变了呢？有这种转变之后，又会对运动这件事发生什么样的理解的变化呢？
2: 啊，实际上是有很大的转变。其实我可以回溯到硕士阶段，在接触瑜伽之前呢，我的运动几乎都是比较偏动态啊、竞技啊和展示类的。比如说体育舞蹈、拉拉操，它都需要音乐、节奏、爆发力和身体的协调，也很重视团队的配合和舞台的表现。所以在很长一段时间里呢，我对运动的理解大概就是动起来、出汗，还有要拼搏，要不断的挑战自己的体育精神嘛。 那时候我对瑜伽并不了解，看到网络上有很多高难度的体式，甚至以为瑜伽就是比拼身体的柔韧性，但同时我又很好奇，为什么瑜伽总是在强调呼吸、觉察和内心的平静呢？运动它不是除了向外输出，是不是也可能有一种向内关注自己的状态呢？带着这种好奇呢，我开始跟着专业的老师 进行一个系统的瑜伽的培训，真正练习以后啊，对我最大的冲击就是三个字：慢下来。过去练习舞蹈、拉拉操，我们习惯追求更快、更强、更有力，而练习瑜伽却让我放慢了速度，感受一呼一吸，觉察身体细微的变化，也去看看当下自己真实的一个状态。慢慢的，我发现运动不一定只是 不断的挑战和突破自己的身体的极限，它也可以成为一种认识自己和自己相处的一种方式。后来呢，我进入到了博士的阶段，开始系统的学习体育心理学以后，我也从理论的层面更加了理解了这些实践的体验。身体和心理并不是彼此割裂的，身体状态其实会影响情绪，而心理压力呢，也会通过身体来表现出来的。
1: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원래는 움직임이 크고 역동적인 운동을 하다가 요가를 통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몸을 바라보게 되셨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서서 씨가 이야기한 천천히 내 몸을 알아차리는 것도 인상적인데요. 진욱 씨는 그럼 실제로 운동을 하거나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떠세요?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몸의 작은 변화도 조금 더 잘 느끼게 됐나요?
3: 네.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운동을 오래 하다 보면 꼭 큰 통증이 생기지 않더라도 오늘은 어깨가 조금 무겁다. 평소보다 몸에 잘 안 풀린다. 오늘은 조금 쉬어야겠다처럼 몸에 작은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쉬웠다면 지금은 그날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다는 건 걱정한 일이 아니라 평소와 다른 느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其实呢，两位都提到了察觉这两个字儿啊。那不过，运动除了能让我们重新认识自己的身体以外，有时候还会成为人与人之间建立连接的一种方式。我刚才在介绍的时候啊，看到徐徐之前也组建过瑜伽的兴趣小组，是不是？那可以跟我们来聊一下当时的一些心得体会吗？
2: 嗯，好的。其实来到这个韩国读博士以后啊，我发现身边很多人都承受着不同的程度的压力。对于留学生来说呢，既有离开熟悉的环境之后 的适应问题，也有着学习和科研带来的压力。有时候遇到困难也不知道我应该找谁来说呢。我自己已经通过了瑜伽，感受到了它确实能够帮助我调节自己的身心的状态。所以那时候我就在想，既然瑜伽帮助了我，能不能把这份体验分享给身边的人呢？大家是不是也可以因为一个共同的兴趣而聚在一起？抱着这种想法呢，我和几位同学就一起组建了一个瑜伽的兴趣小组。我们一开始呢就没有把它设计成非常专业、非常严格的这种传统的瑜伽课程，而是 不追求难度动作，我们希望它是一个更加轻松、安全、包容的空间。每次练习结束以后，大家也不会马上离开，而是留下来聊聊天。有人聊学习，有人聊生活，也有人想通过这些去认识一些新的朋友。慢慢的，我发现大家来到这里的原因和动机其实都是不一样的。有人想改善久坐带来的肩颈腰背不适，也有人想释放压力。有人只是单纯的对瑜伽好奇，也有人希望认识一些有自己共同兴趣的朋友。当大家因为 一个兴趣聚在一起之后，运动它就不仅仅是一个简单的身体活动了，它也可以成为人和人之间建立关系、建立友谊、获得陪伴的一种方式。嗯。
0: 是的，我觉得这一点呢也特别的有意思啊。最初大家可能选择瑜伽的理由不一样，但最后呢都因为对于瑜伽的热爱共同留了下来。那我听说之前还有过一次把瑜伽从室内带到室外的一个经历。
2: 嗯，
0: 因为我觉得在我的印象当中，瑜伽都是要在一个很安静的室内去进行的。那之前听说我们还有过六个人一起到公园的经历，是吧？
2: 啊，是的，是的。
0: 那天是什么样的情景？和我们大家描述一下，可以吗？
2: 啊，可以，可以。那次我们六个人相约到学校附近的一个公园进行瑜伽练习，把瑜伽垫呢铺在草地上，周围有树木、有风，整个环境跟室内是完全不一样的。我们从最基础的呼吸进行调节，然后慢慢的进入到了瑜伽非常传统的一个叫做拜日哀式的练习。很多人会觉得拜日哀式就是把一连串的动作做完，然后但是那一次的经历它其实是在自然环境中的练习。我特别能感觉到真正重要的是呼吸和注意力之间的一种协调，而不单纯的是因为动作。吸气的时候打开身体，呼气的时候慢慢的放松身体，身体跟着呼吸进行流动，注意力也会从我们的外界的各种繁杂的事情一点点回到自己身上。那一刻我对身心平衡有了更加具体的理解。它也不一定是一个很抽象的概念，有时候可能就是暂时放下手机呀，放下工作，放下学习，让自己安静地感受自己的呼吸，感受身体现在自己的状态。瑜伽当然不会说直接替我们写论文了，也不会解决现实中遇到的一些现实的问题，但是它可以让一个忙碌的人按下一个暂停键，给自己一点点喘息的时间。而原本不熟悉的人呢，也因为共同的运动而相遇和交流。对我来说，这也是运动中最重要的一部分，它是连接身体和内心，也是连接我和他人，我和其他五个小伙伴的一种很美好的经历。
1: 네, 저도 사실 서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운동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즐거워서 시작하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반대로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 때문에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여 씨는 평소 논문을 쓰고 자료를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고 방금 하셨잖아요. 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몸에서 어떤 변화나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4: 谢谢主持人。其实我的经历应该和很多人比较相似，就尤其是留学的学生，包括研究生啊、博士啊，就是我们经常会坐在电脑面前，然后写论文，然后查资料。刚开始呢，我的身体就会告诉我，就会提醒我，哎，肩膀啊或者脖子都很酸疼、僵硬啊。我最初的解决方法就是选择睡觉。啊，就是当我累的时候，我就去睡，我就立马就是大睡上一天吧，然后几乎就是早上到中午，然后就觉得身体恢复了。可是时间久了以后，发现这个方法不能解决我当下的这个身体疼痛的状态，尤其是久坐时间长了，我的脊柱啊会很疼很疼的。
2: 嗯，
4: 然后我就想，我就感觉是不是需要去运动了。然后要不要想一些别的方法，然后去让我的身体变得更健康一些，然后缓解下我久坐的这种疼痛感。然后在学校的这个活动中，我就认识了徐徐和玉，然后他们说他们在练瑜伽，然后我就那我刚好就去尝试一下吧。
2: 嗯，
4: 然后于是我就加入了他们这个小组，就开始练瑜伽了。
1: 对，감사합니다。对，자기소감공유해주셔서다들힘드시죠? 저희 음악 듣고 다시 돌아볼까요?

0: 음악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 앞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넓혀서 혼자 하는 운동에서 함께 하는 운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운동이나 스트레칭 영상을 저장해 두고 내일부터는 꼭 해야지 하고 다짐하기도 하지만 혼자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是的，知道运动重要是一回事儿，然后能把运动这件事坚持下来，我觉得是一件更重要的事情啊。
0: 对。
1: 那世柔，你有没有经历过，就是一个人觉得非常难坚持下去的阶段，当时又是怎么克服的呢？
2: 有啊，其实我刚开始发现身体的不适的时候，我是选择在网上看一些视频进行锻炼的。但是我发现我好像给自己制定了一个很宏伟的计划，就是啊，刚开始说哦，我每天要坚持锻炼，这样的话我的身体会很舒服。可是发现不是这么回事，头一天的时候坚持，第二天由于这个学业上啊，就是学术上它有很多这个工作要去做，然后就会考虑到啊。太累了，那我算了吧，我改天再去做这个运动吧。于是呢，就是，第一天可以做，第二天也许再坚持一下，到后面就已经就是放弃了。大家在放弃的同时，其实给我的心里也会有一些这种小压力，就觉得哎，这点事儿都做不好。但是自打我认识了徐徐和玉，然后我参加了他们这个集体的这个锻炼，我就感受到状态就完全不一样了。就是当身边有同伴都在场的时候，大家都可以一起投入一个训练嘛，然后就会形成一个相互带动、相互陪伴的这个氛围。然后很多时候就是不是我完全抽出时间，而是一个人很多时候就是他们带动我的时候，我就更好的去锻炼这个身体，然后自然而然的就形成了一个锻炼的习惯。所以这段经历我意识到，要想维持长期的运动习惯，并不能完全依靠个人的意志，其实也可以，通过环境呀、同伴的陪伴啊，还有一起运动的这个氛围，然后来帮助自己坚持下去。
0: 네, 맞아요. 혼자서는 자꾸 미루게 되던 운동도 누군가와 함께 하면 조금 더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꼭 강한 의지만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람과 환경도 운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한 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단순히 운동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내 몸의 상태를 조금씩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잖아요. 슈어 씨도 요가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1: 当然有啊，就是而且我觉得我坚持瑜伽最大的收获之一就是刚开始的时候，我最关注的其实是做动作是不是会标准化，然后我有没有达到老师的那个要求。但是锻炼了一段时间之后，我慢慢的发现，真正重要的好像不是动作看起来像不像，而是我身体到底是怎么发力的。比如说我后来接触到一个概念词，就是肌肉代偿。简单来说，就是有些动作本来应该由某个部位发力，但是如果我这个部位没有很好的参与，身体的其他部位就来帮忙。这样一来呢，动作虽然做出来了，但是身体可能承受了额外的负担。以前我根本不会注意这些，但现在不管是做瑜伽还是平时看书、写论文，我都会下意识的看看自己的身体。比如说我的肩膀是不是又不自觉的耸起来了，然后坐姿是不是太紧张了？有没有哪一个地方有一些用力？就是慢慢的，我也开始学会听自己身体的声音。然后对我来说，这其实是瑜伽带给我一个非常重要的一个改变。
0: 네, 슈어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하루 종일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잖아요. 공부나 일을 하다 보면 몇 시간씩 가진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는 걸 느껴도 막상 운동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

0: 吃饭，
1: 可以吗？
2: 嗯，可以的。那我先介绍两个动作吧。
1: 嗯，
2: 是不需要器械的。然后我们在办公室的座椅上，或者说在车内的驾驶座里都可以，包括我们现在，包括主持人，包括嘉宾都可以一起跟着做。先将我们的双手臂下沉，然后呢，保持上身的一个坐直，将我们的右手轻轻的举起来，放在头部的左侧。好的，注意，接下来我们的手臂微微的用力，将我们的头位放置在右边，让右耳轻轻的去找向右边的肩膀，将我们的左肩膀慢慢的向下沉，同时左侧的手臂中指向外用力。好的，保持顺畅的呼吸。五，感受左侧肩颈的拉伸。四、三、二。一，好，慢慢的吸气，将我们的右手缓缓落下，接着再一次呼气，双肩下沉，吸气换左边，左手举高，放在我们头顶的右边，然后呼气，将头位倒向左边，左耳去找左肩，右肩慢慢的下沉，保持顺畅的五个呼吸。五，每次呼气，将我们的右肩膀再向下放一点。四，中指微微的向斜下方发力。三。二一，好的，吸气，解开我们的左手，这是我们第一个动作。那我们在做的过程中呢，不要求幅度很大，我们要讲究温和的拉伸。同时呢，如果出现刺痛呢，就立刻的停止这个动作。好，接下来第二个动作呢，就是我们的开展胸腔、胸腰的一个动作啊。如果在办公室的座椅空间充足，我们的双手可以放在身后，然后合掌，在我们肩胛骨中间的位置合掌。哎，对，如果做不到呢，可以慢慢的放在腰间的位置合掌。好的，保持肩膀向后向下沉，注意不要耸肩啊。我们的手臂轻轻的向后打开，胸腔向前向上展开。好的，呼气，慢慢的回来，再一次吸气伸展，下巴可以微微的向上抬，胸腔展开。呼气，很好，再来一次，吸气，胸腔展开。可以此时想象，我们身边是一个自然的环境，阳光照在我们的身体上，感受温润的阳光。好的，呼气，再来一组，吸气，胸腔再次上提，肘臂向后，双手合掌。好的，呼气，慢慢的收回。当然了，这里这个。特别补充一下，如果听众正在开车啊，可能空间的比较狭小嘛，我们双手不可能再向后相扣，那我们可以双手放在我们的后脑勺位置交叠就可以了，然后肘臂向后打开，胸腔上提，好的，微微内收也是同样的效果啊，我们可以在车内的朋友多试几组，好的，呼气，慢慢的收回来，这是我说的两个动作。
3: 네, 그럼 세 번째 동작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앉아서 서서히 시작하겠습니다. 양팔을 목 옆에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높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숨을 내려면서 어깨에 힘을 뚝 내려놓습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숨을 들어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위로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어깨에 긴장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깨를 가볍게 털어주면서 몸과 어깨에 힘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어서 네 번째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어제 한쪽 발 가슴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을 가슴 앞으로 뻗고 원수으로 오른팔을 가볍게 당겨줍니다. 어깨와 발의 뒤쪽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봅니다. 이때 어깨를 으쓱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잠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팔을 밟고 보겠습니다. 왼팔 가슴 앞으로 가져오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당겨줍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편안하게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불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에 취해버린 feel 발그라진 luxury bar 크게 찢어진 lip 천원은 번져 like smoky yeah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바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반팔 셔츠, 소매 끝이 딱 좋았는데요. 지난 주말 아침에는요, 팔에 닿는 공기가 살짝 서늘했습니다. 아, 이제 긴 팔, 긴 소매 옷을 꺼낼 때가 됐구나. 그래서 큰맘 먹고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옷장 정리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여름 옷은 개어서 윗칸으로 올리고요. 구석에 있던 가을 옷은 하나씩 꺼내서 탁탁 털어도 보고요. 그렇게 작년에 있던 트렌치코트 하나를 꺼내 입어보는데요. 주머니에 뭔가 손끝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꺼내보니까요.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가을에 처음 뵈었던 분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날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요. 그분에게 건네받은 명함을 그대로 이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그 뒤로 일 때문에 꽤 자주 뵈었는데요. 일이 마무리되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으니까 그분 목소리가 떠오르고요. 같이 마셨던 커피 맛이 떠오르고 회의 끝나고 함께 웃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는 겁니다. 꼭 1년 동안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기억을 누가 살짝 꺼내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옷은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꺼내 입잖아요. 기억도 그렇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잠시 넣어두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요. 주머니 속에서 나온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의 옷장 속, 가을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차갈피의 이칸도입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름 무더워서 덥다 덥다 가을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했는데 10월이 됐네요. 10월이 되었고요. 며칠 사이에 이제 정말 가을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성큼이라는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지금 가을이 왔다는 말에 성큼이 가장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날도 꽤 선선해졌고요. 어떤 때는요. 선선함을 넘어 쌀쌀한 느낌도 듭니다. 밤에는 늦은 밤에는 특히 밤에 자다가 새벽에는 서늘함을 넘어서 이제 어추 약간 춥다. 물론 한겨울 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더운 여름을 지나고 맞이하는 선선함으로는 쌀쌀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요. 이제 제법 긴 소매 옷이나 겉옷을 입은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하는 게 있죠. 옷장 정리인데요.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요. 명함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난 주말 아침에 제 옷장 정리를 하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되었기 때문에 여름 옷은 넣고 가을 옷 그리고 살짝 이른 겨울 옷을 점검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 옷장에서 나온 것들 점검하다가 정리하다가 나온 것들 말씀드려 볼게요. 카디건 주머니에서는요. 반쯤 쓰다만 립밤이 나왔고요. 네, 입술에 바르는 거 있죠. 점퍼 안주머니에서는 작년 가을에 본 영화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영화였는지 표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영화를 원래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뭐 한 5, 6년 전부터는 1년에 몇 번 안 보거든요. 그래도 보고 나면 또 언제 봤는가 그런 거 잊어버리죠. 영화표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났고요. 청바지 뒷주머니에서는 네, 짐작하시죠? 꼭 이런 때 나왔으면 하는 거. 1,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작년에 제가 올해 저에게 준 선물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주머니라는 건요. 옷의 포켓이라는 건요. 계절마다 따로 쓰는 작은 서랍 같습니다. 여름옷 주머니에는 여름의 물건이 있고요. 겨울옷 주머니에는 겨울의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면서 옷을 넣어두는 순간 그 서랍도 같이 닫힙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서 다시 그 계절이 되고 그 옷을 꺼내 입을 때는요. 그 서랍을, 닫혀있던 서랍을 다시 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물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물건을 넣던 순간에 내가 같이 들어있고요. 그 시간이 함께 머물러 담겨 있습니다. 영화표를 보면요. 그날 옆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영수증 한 장을 보면요. 물론 전부 다 그 영수증을 받았을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많은 경우에 그날 무엇이 먹고 싶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참 작은 종이의 한 장인데요. 기억은 꽤 크게 딸려 나옵니다. 생각해보면요. 일상에서 매일 많은 것들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살아갑니다. 받은 쪽지가 있을 수 있고요. 챙겨둔 사탕, 누군가 건넨 명함, 그 순간엔 별 생각 없이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잊을 때도 많아요. 주머니에 넣어두고.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명함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명함이라는 건요. 명함을 처음 받았을 때, 누군가 처음 만나서 명함을 받았을 때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을 먼저 알 수 있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 그리고 함께한 기억까지 명함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명함을 보면서 떠오른 거죠. 물론 우리가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명함을 주고받지만 그 후에 뭔가의 교류가 없으면 잊혀지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고 한동안 뭐 어떤 일을 하거나 관계가 유지가 되면 그리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좀 연락이 뜸했을 때 우연히 이번처럼 명함을 발견하면요. 반갑기도 하면서 그 명함 속 그분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의 기억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네. 나중에 보면 그게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단서가 되기도 해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시간이 흐르고 명함을 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과 직업뿐만 아니라 그 행동과 함께한 기억까지 담겨 있잖아요. 가로 9cm, 세로 5cm, 남짓한 작은 종이 안에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 하는 일, 연락처,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명함 안에 건네는 아주 짧은 자기소개서이기도 합니다. 처음 명함을 주고받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요. 늘 조금 어색합니다. 두 손으로 건네고요. 두 손으로 받고요. 이름을 한번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명함을 지갑이나 주머니에 쏙 넣어두죠. 그 순간은요.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함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긴 하지만 그걸로 끝인 경우도 많아요. 다음에 만날 일이 없거나 좀 그런 사이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한동안 뭔가를 같이 함께 할 건데 그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는 앞으로 이분과 어떤 기억을 만들어갈지 어떤 관계가 될지 알 수는 없죠. 그런 기억인 거죠. 제가 작년에 받은 명함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냥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시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일로 몇 번 만나다 보니까요. 회의 끝나고 같이 점심을 먹게 되고요. 점심을 먹다 보니까 뭐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었겠죠. 저녁도 먹었겠죠. 밥 먹으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 말고 다른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되더라고요. 주말에는 뭐 했는지 그리고 요즘 좋아하는 책이나 새로 개봉된 영화는 봤는지 봤으면 어떤 건지 그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요. 일이 잘 안 풀려서 둘 다 하고 있던 프로젝트 함께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둘 다 지쳐있던 어느 저녁이었는데요. 그분이 따뜻한 아메리카노 커피를요. 언제 사오셨는지 저에게 건네셨습니다. 별 말 없이 그냥 커피만 여기 아메리카노요 하고 쭉 내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였죠.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날은 참 고마웠던 기억입니다. 일로 만난 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친구라고 부르기엔 조금 조심스럽고요. 그냥 동료라고 하기엔 너무 무심한 것 같고요. 그 사이, 친구와 동료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관계. 저는 그런 관계에도 분명히 따뜻한 온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인 거예요. 살다 보면요.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일로 만난 사람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 덕분에 버틴 날도 있고요. 그 사람들 덕분에 힘이 나거나 웃는 날도 있습니다. 물론요. 속상하거나 때로는 열받는 날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부서가 바뀌거나 회사를 옮기면요. 그 관계도 자연스럽게 옷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절이 지나면서 그렇게 옷장 안에 들어간 명함을요. 며칠 전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가을 옷을 꺼내려고 옷장 정리를 하고 옷을 꺼내면서 다시 만난 겁니다. 명함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0.5초 정도는 명함 보면서 어떤 명함 내가 언제 받은 거였지 하다가 한 1초 안에 생각이 났어요. 아, 그분이라고 생각이 났는데요. 명함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지난 가을에 같이 했던 그분이 떠오른 거예요.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문자를 보내볼까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휴대전화를 보니까요. 또 그게 마음처럼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요. 예전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지금처럼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요. 누군가가 오랜만에 문득 떠올라서 꼭 명함을 봐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안 봐도 뭐 길을 걷다가 어떤 카페를 봤는데 그 카페에 예전에 누군가와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아예 그런 게 전혀 없지도 그냥 일상에서 뭐 길을 걷거나 할 때 과거에 누군가와 기억을 공유한 그런 자리나 순간이나 상황도 아닌데 갑자기 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는 경우 있죠. 그런 때 이제 전화를 할까 말까 오랜만에 망설이다가 안 할 때도 있고 또 전화를 할 때가 있죠. 그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그때 서로 반갑게 우려와 달리 걱정과 달리 이 사람이 갑자기 당황하면 어떨까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그런 마음과는 달리 그런 우려와는 달리 서로 반갑게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갈 때입니다. 다시 찾아온 계절과 그 계절 옷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명함처럼요.
만일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올려지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지난 기억을 다시 한번 건네봐야겠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가족 여러분 중에서도요, 최근에 옷장 정리를 하셨다면요, 지금 갑자기 날이 추워지니까 아직 거리 나가면 반반인 것 같아요. 여름에 입었던 반팔 소매, 반소매인 경우가 있고요. 또 긴 소매인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반소매나 긴 소매를 입고 위에 얇은 겉옷, 카디건이나 얇은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거, 후드티 같은 거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을 옷을 꺼냈는데 주머니 속에서 뭔가 나왔다면요. 무엇이 나왔는지, 어떤 거였는지, 어떤 게 나왔는지 너튜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번 가을이 아니고요. 예전에 있었던 뭐 이런 것도 돼요. 옷을 세탁을 하고 청바지를 꺼냈더니 주머니에 손을 딱 넣는데 청바지가 마른 다음에 뭔가 손에 이렇게 화장지 같은 게딱 잡힌다. 꺼내봤더니 예전에 중요한 뭔가에 쪽지를 적어놨는데 그게 이미 다 뭉개져서 뭔지 모르겠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네,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어떤 내용이든 다 좋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종현과 고영배가 함께합니다. 가을이긴 한가 봐.

종현 고영배 가을이긴 한가 봐. 가을이긴 한가 봐 듣고 오셨습니다. 가을입니다. 그리고 10월이니까 9월, 10월, 11월이 가을이기 때문에 이제 깊어가는 가을로 들어선 거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3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36회 책갈피 방송과 그 전주 135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136회 방송에서요. 이전 방송 135회라고 하려고 했는데 천이 먼저 나왔네요. 네, 천회까지는 라디오 책갈피 방송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주가 136회였고요. 지지난주가 135회였는데 지난주에 135회에 남겨주신 청취자 사연 함께 했죠. 그런데 그날 소개를 다 하지 못해서 소개하지 못한 댓글 먼저 말씀드리고 지난주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135회 방송 내용은요. 3층 베란다 창가까지 자란 전나무, 초록색 전나무 두 그루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밤길을 걷다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고 있었는데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길을 걷다가 올려다봤는데 그냥 올려다봤다고 생각은 했지만 당시에 아마 거기에 평소 못 보던 노란 불빛이 더 느껴졌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게 올려다본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그 앞에는 초록나무가 서 있었고요. 두 그루였죠. 네, 그 초록나무가 그 3층 유리창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창문과 그 나무의 거리가 부러웠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 집에 사는 분들이 부러웠던 겁니다. 3층 창문만 열면요. 바로 눈에 보이고요. 그 나무가. 손에 닿는 그 나무. 예, 물도 주고 싶고요. 저였다면요. 말도 걸고 싶고요.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상상까지 했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 그 나무의 머리를 창을 열면 그 전나무가 두 그루가 창문까지 올라와 있으니까요. 쓰담쓰담 하기도 하고 싶었습니다. 뭐, 거기 지금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 분도 그렇게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도 지날 때마다 그 나무 생각이 나면요. 일부러 근처에 가서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그 나무 보려면요. 아파트가 116동까지 이제 단지가 있거든요. 네,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동으로 오면 그 앞을 안 지나가요. 네, 이제 우연히 지나다가 그때 봤던 기억 때문에, 그 나무 잘 자라고 있나? 하고 그 따뜻한 불빛을 보고 싶으면 일부러 집으로 바로 오는 지름길이 아니고 살짝 아파트 단지를 돌아서 그 앞으로 오긴 해야 합니다. 작은 나무가요,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자랐던 지난 시기예요. 이제 입주한 지한 15년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작은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그 지난 시간의 터울만큼이나 3층 높이까지 전나무 두 그루가 자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나의 일상엔 어떤 변화가 있었고 나의 생각이나 상황은 얼마만큼 자랐을까? 그 작았던 나무가 껑충 훌쩍 그 아파트의 3층까지 자랐어요. 오늘은요, 제가 숫자를 자꾸 크게만 하려고 하네요. 아까 135회에는 1000이 먼저 나왔는데, 방금은 3층인데, 13층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제가, 엇! 하고 3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도 더불어 삼게 했었죠. 난 얼만큼 그 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을까 하고요. 그럼 지지난주였죠? 135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 중에서, 지난주에 소개 못했던 거 먼저 함께 하겠습니다. 해올리 운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불 켜진 따뜻한 그 집은 늦어진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트 이모티콘. 불 꺼진 집에 들어가는 기분은 외로움이 밀려오겠죠? 언젠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항상 늦게 퇴근하는 저에게 불만을 말할 때는 몰랐는데요. 요샌 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그 맘 알듯도 하면서 느낌표 땡땡 해주셨습니다. 어감과 느낌이 그러네요. 문화수님이 적어주신 글을 보면서 불 켜진 따뜻한
불 꺼진 외로운. 아,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불이 켜지고 꺼지고에 따라서 따뜻함이란 느낌과 외롭다라는 느낌이 공존하고 있네요. 더구나 지금처럼 가을밤이면요. 더 좀 이런 느낌들, 따뜻한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왠지 쓸쓸한, 가을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종부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회색빛 도시에서 만나는 따스함입니다. 노란색 불빛도 초록 나무도 잿빛 도시를 천연의 색, 자연의 색으로 점점점 그래서 더 소중하게 와닿는 풍경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회색빛. 우리가 뭔가 삭막한 도시, 현대 이야기를 할 때는 회색빛 도시, 네모난 도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네, 그렇게 회색빛과 네모난 그런 도시 안에서 노란색 불빛도 초록 나무도 잿빛 도시를 천연의 색, 자연의 색, 컬러인 거예요. 더구나 밤에 봤으니까 안 그래도 회색빛 도시 아파트이고 어두운 밤인데 그 3층 집에 노란색 따뜻한 불빛이 밖으로 환하게 나오고요. 그 불빛을 받아서 그 3층 높이까지 있던 초록색 나무가 더 초록색이 흰색 불빛을 받는 것보다 노란색 불빛을 받으면 더 정말 연두 초록처럼 보이거든요. 그 느낌의 풍경, 말씀처럼 저에게도 소중하게 와 닿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이어서 한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창문을 열었는데 손 닿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 점점점점점점점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느낌표 일단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분은 누구나 구입해서 집안에 놓을 수 있지만 3층 높이까지 자란 나무가 집에 창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앞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 나무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고 싶네요. 물론 3층에서 준다는 말은 아니고요. 히읗 히읗. 집에서 물을 담아가서 1층 나무 뿌리 있는 곳에 주고 싶습니다. 식물 영양제도 주고요.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물 주고 싶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역시 3층 유리 우리 뭐 집에 유리문을 열면 베란다 문을 열면 바로 거기에 초록나무 두 그루가 있으니까 유리창에 손을 쭉 내밀어서 물을 줘도 되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뭐 뿌리에 물을 주는 게더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3층에서 물을 주는데 그게 이제 전나무 입끝에 물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1층과 2층 베란다 내지는 창문 안으로 물이 튕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잘못하면 또 피해가 갈수 있으니까요. 준다고 하면 네, 뿌리에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영양제 이야기요. 식물 영양제도 주고 싶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전 책갈피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봄이었나요? 그 전나무가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그 3층 아파트 앞에 정도만 정말 그 건물에 아파트 딱 붙어서 이렇게 전나무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의 방해가 되지 않게 아파트 주변에 테두리, 담장, 벽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쭉 세워뒀죠. 그 둘레에. 그리고 중간중간 작은 공원처럼 돼 있는 곳들에 전나무가 많거든요. 벚나무하고 전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그리고 그 담장처럼 벽처럼 아파트 끝에 해놓은 전나무 아래에는 또 이제 장미꽃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 담에 담 대신 장미꽃 심어두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올 초에 문득 집에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지금 서 있는 전나무와 장미꽃들은 비가 오면 그때서야 물을 좀 받고 날이 계속 가물면 가뭄에 어려워하고 이 겨울 동안 추움을 났는데 이제 봄이 되었는데 뭔가 영양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 화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례처럼 집 앞에 창문까지 자란 나무도 아니었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좀 걸어서 주변까지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액상 영양제, 물로 된 영양제 처음엔 5개, 나중에 또 5개, 총 10개를 그 뿌리에다 뿌려줬습니다. 아파트가 워낙 넓으니까 제가 뿌려준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동하고 그래도 가까운 전나무죠.
거리로 보면 한 구간으로 보면 한 15m에서 20m 구간인 것 같아요. 그 구간에 영양제를 줬죠. 10개 처음에는 그리고 한 1.5리터, 1리터짜리였어요. 한 개가 영양제가 그걸 10개나 줬는데 아, 나중에 봄이 되고 이제 장미도 새순이 나오고 그럴 때 마음이 설레면서 기다렸거든요. 영양제를 줬기 때문에 얼마나 평소보다 더 많이 푸르게 자랄까. 그런데 똑같더라고요. 네. 나무 뿌리에 기별도 안 갔나 봐요. 그래도 분명 안 좋은 것보다는 네,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을까. 아, 나무들도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정말 좋아하는 저에게 솔깃한 내용이었어요. 창문까지 키가 자란 큰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이다. 점점점점점 하고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네, 특히 나무 좋아하시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트리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집 문을 열었는데 앞에 더구나 1층도 아니고 3층에 사는데 거기까지 나무가 있다고 하면 저하고 비슷한 생각, 지훈님과 비슷한 생각,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그 3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랐다는 건 제가 이제서야 발견했지만 그 아파트 1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지나갈 때 겨울에도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트리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깜빡이 전구 같은 거 불빛은 더못 보고요. 있었으면 막 눈에 띄었겠죠. 뭔가 이런 청취자분들과 제 마음을 담아서 이번 겨울 오기 전에 그 3층 집 노크까지는 아니고 문에 살짝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면 참 예쁠 것 같아요. 하고 한번 붙여놓을 볼까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부러움에 그 3층의 주인장님이 부러움에 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식물집사 상미입니다. 히읗. 그림 같은 풍경이네요. 집 창문에 닿을 정도로 그것도 1층도 아니고 3층이나 되는 높이 바로 앞에 전나무가 있다는 거요. 왕 부럽습니다. 저라면 정말 물도 주고 잘 가꾸고 싶어요. 혹시 그 집. 혹시 그집 매물 나오면 알려주세요. 히읗히읗히읗 하면서 네 스마일 이모티콘 다양한 표정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그리고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여서 아마 큰그 아파트 이제 가격도 비슷하겠죠. 매물 나오면 매력 있는데요? 왜이 생각을 못했죠? 네,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무가 부럽긴 하지만 저는 15층 살거든요. 그래서 남향인데 창을 열면 풍경이 참 좋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그 전나무가 부럽긴 하지만 멀리 보이는 풍경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좋기 때문에 그냥 매물 나.

봄이 가고 가을의 소리가 시작한 건데요. 이처럼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처럼요. 일상 속에서 즐겨 듣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도 바뀌어 갑니다. 여름에, 더웠던 여름에 들은 빠른 음악보다는요. 뭔가 조금 느린 발라드나 R&B, 상숑, 포크송 같은 느린 템포의 음악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자연의 소리가 달라지고 즐겨 듣는 노래가 변하는 것처럼요. 일상에서의 배경음악도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더불어서요, 늦은 밤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직접 녹음한 밤에, 늦은 밤에 거의 한 자정 무렵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다가 풀벌레 소리가 좋아서 함께 듣기 위해서 방송을 통해 녹음한 풀벌레 소리였는데요. 풀벌레 ASMR이었던 거예요. 혹시 지난주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요, 전주 FM 너튜브에서 136회 방송 한번 들어보세요. 책갈피 가족 여러분과 함께 들으려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녹음한 자연의 소리입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시작할게요. 먼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로 음악을 많이 들어요. AI로 만든 노래 공유 너튜브인데요. 기존 노래보다 좋은 것도 많고 가을 분위기에 딱입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너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 아니면 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서 음악 서비스 해주는 곳들 가면 요즘 한참 많이 보이는 게 가을 분위기에 맞는 뭐 가요 아니면 팝송 뭐 올드 팝송 아니면 발라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앨범처럼 그런 리스트들 뭐 각자 개인이 올려놓은 거죠. 그런 음악들도 많이 있죠. 기존의 노래. 그것도 좋지만, 언젠가부터 올해 들어서, AI, 생성형 AI 프로그램들 중에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 유행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점점 그 생성형 음악을 만들어주는 AI의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노래가 정말 좋더라고요. 좋은 노래가 많더라고요. 저도 만들어 보니까요. 네, 더 이제 잘 만드시는 분들이 가을 분위기의 노래 AI로 만들어서 올려놓는데, 저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여름부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는 신나는 노래, 기존에 있던 노래가 아니고 창작을 한 거죠. AI로요. 이어서 누스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요즘 저의 플레이리스트 중첫 번째는요, 너드 커넥션의 그대만 있다면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요즘 푹 빠져 있어요. 다시 듣고 다시 듣고 점점점 1시간 버전으로 너튜브로도 들어요. 헤헤. 가을 그림 같은 소중한 노래입니다. 요즘 저는 책을 읽고 있어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는 올 초부터 책을 많이 읽으려고 했는데 못하다가 최근에 읽기 시작했어요. 정독보다는 다독이 목표입니다. 히읗. 책 읽기 좋은 계절. 음악 듣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히읗히읗이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 만나면 하루 종일 듣게 되는 날들도 있죠. 저도 요즘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노래냐고요? 네, 나중에 다음 주에, 이번 주는 준비를 안 해서 다른 노래를 함께 듣기 위해서 선곡을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에요. 네, 그리고 독서의 계절, 최근에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마치 뭔가의 캠페인처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근간에는 뭐, 이제 뭐, 가을이다 하면 자동적으로 독서의 계절에 떠오르긴 하지만, 캠페인처럼 어디선가 문구로는 자주 못본것 같은데, 누씨님이 오랜만에 네, 글로 적어주셨습니다. 저도요,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싶다고 했는데, 네, 결국은 또 이렇게 가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루시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너드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너도 커넥션, 그대만 있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요, 음악 나가는 사이에 초반에 제가 갑자기 뭔가 분주하게 책상 위를 살피다가 잠깐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음악이 나갈 때 다음 원고와 사연 내용을 제가 음악 들으면서 쭉 이렇게 미리 한번 봐요. 어떤 이야기 나눌까 하고 보는데, 한장한장 넘겨왔는데 뒷부분에 원고가 없더라고요. 출력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막 열심히 어딘가에 끼어 있을까 여기 찾아보다가 스튜디오 안에 찾아보다가 밖에 사무실 나가서 프린터기 보니까 거기에 다못 가져온 두 개가 밑에 있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여름이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는데. 뭔가 이렇게 저처럼 원고 일부를 뒷장을 흘리고 온 것처럼 여름에 뭔가 두고 오셨던 흘린 게 있으시다면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절이 지나고, 네. 이건 또 옷장에서 발견한 메모처럼 그렇게 반가움으로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아니겠네요. 사무실 공동 공간에 있으니까 없어지겠네요. 그럼 뭔가 놓고 온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가을이잖아요, 아직. 올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거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서 너드 커넥션의 그래만 있다면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 왠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의 원곡이 따로 있는데요. 원곡은 일기예보였죠.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 공명은 같습니다. 일기예보의 원곡이 뭔가 아련한 느낌이었다면요. 너드 커넥션의 리메이크 버전, 방금 들었던 버전은 좀더저 개인적으로는 담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원곡이 좀 아련하다라고 하면 이건 아련함을 품고 있으면서도 뭔가 무심하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마침 올해 2026년에 올해 다시 한번 리메이크 됐는데요. 혹시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 가수가 리메이크한 게 아니고요. 줄리안 러너라는 미국 아메리칸 싱어입니다. 가수입니다. 저는 우연히 노래를 그 온라인에서 쭉쭉 보다가 듣고 나서 처음에는 그래만 있다면을 리메이크한 노래인지 몰랐어요. 그냥 좋아서 어떤 가수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리메이크한 노래였더라고요. 줄리안 러너는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가수이면서 배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 곡을 해석하고 불렀는지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요. 앞서 청취자분들의 댓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마음에 맞는 노래, 특히 가을 들어서 계절이 바뀌면서 그럼 여러 번 듣게 되잖아요. 저는 이 노래가 올 여름에 많이 들었던 그리고 요즘엔 좀 뜸했는데 올려주신 루시님의 너도 커넥션에 그대만 있다면 찾으면서 아 맞다 하고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또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듣게 되니까 또 여러 번 듣게 됩니다. 노래 한번 듣고 할게요. 줄리안 러너가 부릅니다. Even If.

네. 네, 줄리안 러너의 Even If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라디오 책갈피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전주권에서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로 생방송 청취 가능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죠. 앱. 공동체 라디오 다운받아서 보시면 무료 어플이거든요. 그 안에 전주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이 전파로 들을 수 있는 건 전주권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실시간 생방송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너튜브로는 생방송으로 나간 다음에 하루에서 늦게는 3, 4일 정도 시기 안에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따라 칸도가 왜 이렇게 분주하냐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따라 음악 나갈 때마다 분주하네요. 또 음악 나갈 때 원고 다시 한번 빠진 게 있나 챙겨보면서 사연에 대한 내용 잠깐 메모를 하다 보니까 급 노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줄리안 러너 이븐 이프 함께 하고 오셨어요. 원곡은 우리나라 가수였죠. 일기예보의 그대만 있다면 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Even If 느낌, 네, 팝송 버전은 어떠세요? 느낌? 저는 일기예보가 부른 원곡도 좋고요. 그리고 너드 커넥션, 네, 우리나라 가수죠. 리메이크 곡도 좋은데요. 줄리안 너너의 버전은 또 다른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루시님 신청곡 보고 생각나서 덕분에 올 여름에 한참 많이 들었던 Even If를 찾아 들었네요. 네. 그럼 지난주 책갈피 방송에 남겨주신 댓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136회 방송에 청취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글인데요. 이어서 수영님 글입니다. 가을 축제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TV에서 가을 축제 보면요.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요. 스마일 이모티콘. 그런데 문제는 TV에서 보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이미 축제가 끝나버려요.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었어요. 그렇죠. 참 희한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식이 좀 늦은 거예요. 저도 그런데요. TV 보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특히 봄에 꽃과 관련된 꽃이 막 피면서 그와 관련된 축제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물론 국화나 코스모스처럼 가을 축제도 많으면서 단풍 축제가 많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TV에서 다뤄줄 때 아, 멋지다. 가고 싶다라고 하면 뭐 기간이 내일까지나 내일 모레까지나 그러니까 축제 소개 홍보를 TV에서 해준 게 아니라 이미 축제 증인 건 현장 모습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늘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내년에는 저기 꼭 가야지 하는데 또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죠. 공감합니다, 수영님.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글도 써주셨으니까요. 미리 한번 검색해 보셔서 계획 세워서 뭐 단은 못 가고 또 축제가 보통 주말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좋은 축제가 거의 비슷한 시기. 9월 말 주말, 10월 첫 번째 주말, 두 번째, 세 번째 주말. 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몰려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선택적으로 그 안에서도 축제를 찾아가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썸네일 이미지에 가을이 듬뿍입니다요. 히읗. 더운 여름을 싫어하는 저이기에 요즘 선선한 날씨가 너무 좋네요. 살만합니다. 히읗 히읗. 행복한 가을 되세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 썸네일 이미지 올릴 때 보통 그 계절과 관련된 거라던가 그날 방송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니면 뭔가 색상의 콘셉트를 정해서 하는데 요즘에는 가을 느낌들 조금 담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그 알아주셨네요, 지훈님.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날씨가 요즘 선선해서 좋고요. 쌀쌀해지고 있는데 그 약간 쌀쌀한 느낌. 그래서 뭔가 소매 끼칠 여미는 그 느낌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수영님이 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축제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연휴가 많더라고요. 지금 추석 연휴 저희가 9월 말에 지났고요. 또 10월 첫 번째, 두 번째 주에도 한글날 연휴? 개천절 연휴 등이 있어서 축제의 시즌이자 또 연휴의 시즌이 이어지고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이하토 할 날들이
10월에 초반에 중반에 함께 있습니다. 이어서 경희님 글입니다. 아, 풀벌레 소리 참 좋아요. 힐링이 되고 센티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1분 30초가 아니라 1시간 내내 듣고 싶어요. 방송을 녹음하고 싶네요. 오늘 생각날 때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을이 정말 깊어가는 소리예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과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방송을 녹음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이랬죠. 네. 스마트폰 없고 컴퓨터도 있거나 이제 막 나왔을 때 라디오에서 전파 주파수 찍찍 치직치직 맞춰서 듣다 보면 좋아하는 노래 기다리고 있다가 공테이프를 미리 넣어놓죠. 그 노래 나오면 녹음 버튼 딱 눌러서 녹음합니다. 그리고 녹음 끝나면 스탑하죠. 그래서 그때 가장 얄미웠던 방송 DJ 진행자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전곡을 3분이면 3분, 4분 녹음하고 싶은데 중간에 꼭 멘트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러죠. 특히 클로징 멘트 할때 시간이 좀 애매하면 클로징 시그널 뮤직 BGM을 따로 쓰지 않고 끝곡으로 오늘도 시간상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프로테턴 잎사귀들이 노랗고 빨간 옷을 입었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뻤는데 바로 떠오른 건요. 아, 나류 책갈피에 이 이야기 나눠야지 했습니다. 저의 거실 옆 나무 친구는요, 3일 전 수많은 잎사귀 중에 한 개의 잎사귀만 예쁘게 붉은 빛으로 물들어서요, 그 모습을 집에서 보며 참 예쁘다 했었는데요. 어쩜 그리 하루가 다르게 자연은 또 다른 예쁨을 보여주네요. 올 봄 벚꽃도 며칠 사이에 갑자기 후루룩 예쁘게 피었었는데, 단풍 친구들도, 낙엽 친구들도 갑자기 후루룩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주 동안 자주 들으며 따라 불렀던 이승철의 말리꽃 신청드립니다. 진행자님 체크셔츠가 참 예쁜 가을빛이네요. 이 가을 예쁜 마음으로 행복한 진행자님과 청취자님이시길 원해요. 라고 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라디오 재갈피 방송 중에 이야기한 내용들이 거의 다가 아니고 100% 전부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 이걸 함께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다라는 거 메모해뒀다가 하는 거잖아요. 하물며 지난주에는 함께 듣고 싶다라는 생각에 책갈피 가족분들과 풀벌레 소리까지 녹음해서 네, 했었습니다.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헤얼리 오나스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들려서 유유 우는 표시요.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지요. 두 날개를 열심히 비비며 최후의 구애를 하는 왠지 모르게 구슬프게 들려오는 건 저만의 감성 물음표. 저는 일찍 잠을 자고 남들이 좀 자볼까 하는 시간에 깨어서요. 새벽에 농막에서 자주자주 계절을 온몸으로 느끼곤 한답니다. 평온한 방송, 칸두쌤의 인간적인 삶의 평화로운 이야기 잘 듣고 공감합니다. 업로드를 월요일에 올려서 깜놀 하시면서 물음표와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방송으로 라디오 재갈피가 된 다음에 하루, 보통은 3, 4일 안에 업로드를 보이는 날이요. 너튜브에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부지런하게 월요일에 올렸죠. 그 말씀입니다. 늘 항상 조금 더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늦어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좀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 풀벌레 소리 더 크게 들린다고 말씀 주셨는데 텃밭 이야기 관련돼서 가끔 글을 적어 주셨잖아요. 텃밭이면 아무래도 도심보다 좀 떨어진 회색빛 도시에서 좀 떨어진 푸른 곳일 테니까 제가 아파트에서 듣는 것보다 풀벌레 소리가 더 많겠네요. 때로는 너무 많으면 잠시 고요함을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요, 나르샤카피 오늘 마무리 노래이고요. 앞서서 세연님이 올려주신 그림입니다. 세연님이 올려주신 신청곡입니다. 이승철의 말리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무님, 단풍명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TV에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민영님, 귀뚜라미 소리가 음악의 선율처럼 들린다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망드린님, 10월이라 생각하니 이제 가을이다. 가을이 되니 올해도 다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해진다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단풍 구경 갈 단풍철이네요. 그리고 귀뚜라미 소리는 점점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한 10월이네요. 선무님, 민영님, 소망드린님 말씀처럼요. 하나하나 계획 세워서 나중에 내년 이맘때쯤에 옷을 꺼내면 그 기억도 함께 그 안에 담겨있는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전주 공동체 라디오였고요. 라디오 책가 베이칸도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0월 5일입니다.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10월 7일이네요. 아유, 이제는 완전 가을이네요. 이렇게 날이 춥지만, 가을은 또 가을 나름대로 멋지게 놀 수 있는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놀자.

네, 박남정, 널 그리며 듣고 왔습니다. 10월 5일, 아, 7일, 수요일. 10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데, 9월 말하고 10월 초는 너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리에 거의 이제 반팔이 사라져간 것 같아요. 한낮에, 젊은, 에너지 넘치는 분들은 반팔을 몇 분 입고 다니시는데, 아유, 저는 이제는 긴팔 입고, 뭐, 가디건 같은 거 걸치고 좀 많이 다니거든요. 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요. 새벽은 춥습니다. 아, 이렇게 가을이 순식간에 다가올지를 몰랐네요. 보통 계절에 하면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작게 해야 하는데, 이게 갑자기 툭툭툭 오니까, 정말로 아침, 저녁으로 감기 조심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소방차입니다. 하얀 바람.

소방차 하얀 바람 듣고 왔습니다. 한때 처음에 들었던 박남정 그리고 뭐 소방차 댄스 붐을 일으켰던 사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댄스 가수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여자 가수는 이제 김한선 있었고 박남정은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는 별명을 질적으로 했었고 소방차는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죄송합니다 했던 뭐 독특하게 세 명이 군무를 추기도 하고 했던 그룹이었죠. 최민수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네, 최민수 의미 없는 시간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맑고 좋은 거 참 좋은데 비가 좀 왔으면 합니다. 월요일 방송에도 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저 이제 전주 외곽쪽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흔히 이제 대하저수지, 뭐 동상저수지 그리고 저쪽 그 어디죠? 갑자기 붕어섬 있는데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뱉었다 그죠? 너무 말랐더라고요. 아, 지금 뭐 가수, 비가 많이 너무 또 갑자기 와가지고 뭐 작물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만 적당히 이쁘게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합니다. 권하드립니다. 계절이 가기 전에.

동물원 변해간에 듣고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하고 10월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그렇더라고요. 10월이면 올해에 25%만 남은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사사분기. 9월 말일까지는 그렇게 뭐 올해가 좀 많이 남다 생각했는데 10월 되면 거의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되고 올해가 다갈것 같은 약간 급박한 마음이 조금씩 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그런데 뭐 날씨가 참 우습다고 봐야죠. 선풍기를 청소에 집어넣은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오 올해가 벌써 가네. 예, 그렇습니다. 세월이 참 이렇게 생각하면 좋지만 빨리 가요. 아유, 하루는 이렇게 안 가는데. 퇴근 시간은 이렇게 안 오는데, 이렇게 1년은 빨리 가는지. 누가 그래야겠잖아요. 뭐, 시간은 나이에 비례해서 느낌이 다르게 간다고 하는데,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 10월 하고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11월, 12월. 참,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정말로 재밌게 지내야 할 텐데. 오늘은 놀잔데, 오늘 놀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정말 질투나요. 유승범입니다. 질투.

FM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채널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FT 아일랜드 처음 그날처럼 듣고 왔습니다. 원래는 박용화였었죠. 근데 이용기 가수도 FT 아일랜드 리드 보컬 목소리가 진문 같아요. 어떤 노래를 자기식으로 소화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모르 파티도 너무나 자기식으로 소개를 잘했던. 외모에 비해서 외모 때문에 가려졌다고 해야 하나요? 밴드 가수가 너무 잘생겼어. 조용한 노래 세곡좀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조동희 행복한 사람, 김푸름 길 헤는 밤, 김필선 봄날 세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동희 행복한 사람 김푸름 길 헤매는 밤 김필선 봄날까지 세곡 듣고 왔습니다. 조동희 씨는 이 집안이 뭐 완벽한 음악 집안이죠. 이 노래 마찬가지. 너무 기운을 좀 떨어졌나요? 체리 CH 바우다운 Kiss of Life, Sweet.

0: sweat.
1: 체리씨의 Bowdown, Baby Monster와 함께 왔고요. Kiss of Life, Sweat 듣고 왔습니다. 아, 10월 7일, 수요일. 제가 처음에 10월 5일로 말해서 날짜를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한 번 더 신경이 쓰이게 되네요. 이제 점점 올해 2026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야죠. 아직 뭐 많은 날이 남았지만, 그리고 뭐 정말 많은 날이 남았죠. 올해가 가기까지는 기분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도 좀 정리를 하면서 가는 시기이지 않을까.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요. 열매도 그렇고 곡식들도 그렇고 이제 걷어들인 시기고요.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디와 보라가 같이 했네요. 마침표.

우디 보라 마침표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보라죠. 에. 오늘은 놀자 10월 7일 수요일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아 정말 날이 아침 저녁으로 너무 일교차가 심하다는 얘기가 딱 지금 같아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프면 못 놉니다. 오늘은 놀자 마지막 곡 굿굿 굿 굿바이 화사의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 이 영어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같이 버티는 파체 들키는 거냐 내 등치의 라이센스 비더패워 치과스테스 믿고 가는 길 마셉 기고 나는 나는 메인 레드 스파크 발생한 메인 채널 따라할 때 never drink help 이것은 original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이 보약을 진행하는 노봉예 인사드립니다. 이 방송은 DSB 덕진복지관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관한 이혜인 수녀의 시 달빛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추석 인사드립니다.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 더 둥그러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리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둥글게. 오늘은 우리 집 명절 반찬으로 빠지지 않는 멸치를 준비했어요.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박미령의 민들레 홀씨 되어.

박미경의 민들레 홀씨되어 들으셨습니다. 멸치하면 떠오르는 것은 칼슘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왕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골밀도를 높이고 골다공증을 예방하기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멸치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어 칼슘의 이용을 더욱 높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멸치를 통으로 먹었을 때만 맞는 말입니다. 머리 떼어내고 똥을 빼고 먹는다면 칼슘 없는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멸치는 척추 동물로 작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멸치는 작은 물고기지만 실은 아주 특수한 물고기입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는 항문이 배 밑에 붙어 있는데 멸치의 경우는 꼬리 부근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이 이상하게 길다는 뜻인데 다른 물고기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멸치는 자신보다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물고기의 위 주머니를 가르면 그 물고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이 창자 안에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멸치는 배를 갈라도 작은 물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멸치는 플랑크톤을 먹기 때문입니다. 멸치는 부화 후 처음에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즉 멸치는 먹이 사슬이 가장 아래에 있는 물고기입니다. 다시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박진석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박진석의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들으셨습니다. 멸치는 머리부터 내장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뼈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영양 손실이 적은 식재료입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멸치는 햇볕을 쪼이지 않고 실내에서 열풍으로 말린 제품이 대다수이므로 칼슘만 먹고 비타민 D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멸치를 구입 후 각 가정에서 하루 동안 햇볕에 쪼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햇볕은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D가 없는 멸치는 인체 내에서 흡수되지 못한 칼슘은 간이나 쓸개 그리고 콩팥 등에 쌓이게 됩니다. 때문에 간 결석이나 신장 결석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요즘같이 좋은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멸치에 포함된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약한 시력 개선과 안구 건조증 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 멸치는 눈의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색소인 로돕신의 생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증가되면서 약한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로돕신은 필요한 영양소이므로 수시로 섭취하여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갑상선에도 필요한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요오드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값도 저렴하고 요오드 성분까지 풍부한 멸치를 섭취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멸치는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유해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손상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하는 각종 만성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특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염증은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암, 심장병, 관절염 등 다양한 만성질환 예방과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시 음악 듣겠습니다.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들으셨습니다. 멸치에는 철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철분은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충분한 섭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으로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멸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백혈구 생산을 촉진하고 우리의 항체 생성을 돕기도 한다네요. 멸치를 통해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만성질환에 대한 방어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멸치 섭취는 환절기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유익한 알츠하이머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멸치를 수시로 섭취하면 두뇌 건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모든 연령대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학생과 노년층에게 더욱 유익할 수 있습니다. 멸치는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영양가를 자랑하는 신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칼슘, 오메가3, 지방산,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멸치 많이 먹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송대관의 인생은 생방송 들으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노봉래였습니다.

추억의 팝송. 추억의 팝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elcome to 리미브레스 팝송팬 에브리원. 올해에도 계절의 순환작용은 어김없이 가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꽃이며 바람에 휘날리며 세월을 노래하는 갈대꽃은 전형적인 초가을 풍경입니다. 낭만의 계절, 이 가을에는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돈 베네치의 메시지 오브 러브, 사랑의 전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불안한 삼각관계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또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크나큰 마음의 고통입니다. 사랑의 기로에서 애타는 심정을 노래한 스키타 데이비스의 Will Have to Stay. 그이는 있어야 해요. 보내드립니다.

1960년대 진공관 전축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16인치 우퍼 스피커에서 뿜어내던 저음의 박력은 가슴을 저리게 하던 영혼의 울림이었다. 지금은 소형 음향기기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사라졌지만 그 시대의 전축은 아직도 향수를 느낀다. 광역 저음의 클래식 버전 비지리 베리 연주한 트윈 픽스 보내드립니다.

마음을 압도하는 저음의 매력, 이 노래는 헤어졌던 연인이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쓸쓸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옛사랑의 추억과 이별의 상처를 아는 짐 리브스의 It hurts so much to see you. 당신은 나의 슬픔이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언제나 푸르르게 살아가는 상록수입니다. 가을 단풍잎은 떨어지고 겨울 찬바람은 불어와도 우리들은 그 순간들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푸르른 젊음과 사랑의 여정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한 에버그린 슈잔 제기 노래합니다.

고요한 달빛처럼 여성적인 그 목소리는 화려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그대여, 나와 함께 침묵의 세계로 떠나요. 꿈조차 인도할 수 없는 아늑한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대는 달빛 아래에 피어있는 새하얀 백합꽃입니다. 미성 가수 미첼 크레투의 Moonlight Flower. 아늑한 달빛 풍경을 감성적으로 노래한 Moonlight Flower 달맞이 꽃 보내드립니다.

나 어릴 적에 살았던 언덕 위의 하얀 집은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앞뜰에는 작은 꽃들이 피었고 고목나무에서 그네를 탔던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마음의 보금자리를 노래한 화이트 하우스 하얀 집은 이태리 가수 비키우 영어 버전입니다.

이제 한정된 시간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DSB 프로덕션 지옥의 팝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송신합니다. 끝으로 로망스 풍의 연주곡 이브닝 벨을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무정, 편집의 양태석이었습니다. 지옥의 팝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머릿속엔 시대를 흔들 마스터피스가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유튜브 검색창부터 열게 되는 사람 혹시 저뿐인가요? 문창과 출신 평범한 직장인 하지만 대학 시절 미완성 원고를 여전히 숙제처럼 안고 사는 UPD가 혼자 두면 평생 시작도 안 할 것 같아서 결국 여러분을 감시자로 모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청취자 여러분 앞에서 목숨 걸고 지켜낼 목표 분량을 공약하고 닥치는 대로 써내려가는 생계형 창작 잔혹사. 과연 오늘은 떳떳하게 원고를 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커피 기프티콘을 흩뿌리며 잔소리를 듣게 될까요? UPD의 강제 집필 프로젝트 유일한 마감 작전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유일한 마감 작전의 유PD입니다.
1: 와.
0: 네.
1: 안녕하세요.
0: 예, 옆에 토마님 오셨습니다.
1: 아, 네. 지난달에 이어 또 찾아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보고 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명대사를 하나 읊어주고 싶었어요.
1: 아, 갑자기.
0: 네, 갑자기요.
1: 네, 아, 궁금하네요. 네,
0: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1: 네.
0: 어떤 거였냐면, 가장 첫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1: 네.
0: 그녀가 말하기를, 책을 읽을 때는 그 안에 살게 된다고 했다. 표지가 지붕과 벽이 되는 집처럼.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건 책을 다 읽고 난 후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 생생한 꿈처럼 살아 숨쉬는 순간이었다. 이 부분입니다.
1: 오, 혹시 어떤 영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0: 북샵.
1: 아.
0: 이게 영화 제목이거든요.
1: 네.
0: 여기서 이 플로렌스라는 여성이
1: 네.
0: 과부인데 영국의 작은 마을에 책방을 열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룬 영화예요. 이거를 이제 읊어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1: 네.
0: 저의 소설 뿌리 전쟁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이 뿌리 전쟁이라는 소설이라는 집 안에서 녹조류들의 치열한 삶과 인생을 한번 생생하게 체험해 보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명대사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1: 디제이님의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낭독해드림으로써 접하시잖아요.
0: 그렇죠.
1: 좀 갑자기 부담되는데요. 낭독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네. 낭독을 해드려야 이게 듣는 사람이 쏙쏙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1: 네.
0: 오늘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부분 낭독을 해야겠죠.
1: 네.
0: 저희가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달에 방송에서는 드디어 남세균이 윤조강을 만나야겠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읽었거든요.
1: 아, 그쵸.
0: 기억나시죠?
1: 기억납니다.
0: 네, 그래서 그 다음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건데.
1: 네.
0: 네. 그나저나 저기 생각해보니까 도마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여쭤볼 틈새도 없이 막 물어보셨네요. 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니, 도마님 요즘 날씨도 네. 참 좋아졌는데
1: 네.
0: 어떻게 지내셨어요?
1: 그냥... 평범하게
0: 잘 지내셨군요.
1: 네, 그냥 네, 잘 지냈습니다. 아. 특별하게 전할 일은
0: 그런 건 없었고요.
1: 네, 그냥 얼른 이 뒷 내용이 궁금하다. 얼른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도 한 명의 독자로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한 달간 이래저래 좀 써봤어요.
1: 네.
0: 좀 고친 부분도 있고. 고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쭉 다 한번 읽고서 기존의 것을 그러고 나서 고친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하는 그렇게 한번 가봅시다. 쓰기 썼어요. 쓰기 썼어. 진짜로. 이게 확실히 뭔가를 네. 마감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이제 써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틈틈이 자료 조사도 하고.
1: 네.
0: 아까 저희 집에 그 책 두꺼운
1: 네.
0: 플랑크톤에 관한 그 책 보셨죠?
1: 그 빌려오셨더라고 도서관에서.
0: 네,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런 걸 과학적인 사실을 아무래도 네. 좀 제가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소설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썩 이렇게 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되게 이 방송이 그 DJ님한테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의 그 에너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1: 네.
0: 이 소설을 놓지 않게 해주는 이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1: 아, 이제 진짜 결말 볼 수 있는 거죠?
0: 거의 다 왔습니다.
1: 몇 년째? 결말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0: 그럼요, 그럼요. 부디 결말도 좀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읽어보면서 더 서서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산소방울산의 사신단들이 녹조 왕국에 독착하고 왕궁이 발칵 뒤집혔다. 규조는 한쪽 눈을 막고 힘겹게 말했다.
1: 폐하, 지금 당장 군사들을 저 산으로 보내시오. 배은망덕한 남세균을 처단하시옵소서. 저자는 그깟 산소를 만들 줄 아는 것으로 대녹조왕국을 조롱하고 있사옵니다. 사신단을 이리도 처참히 대하는 것은 폐하를 능멸하는 것이옵니다.
0: 윤조강은 돌아온 사신단들이 하나같이 한쪽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네. 남세균이 뭐라 하던가? 규조는 윤조강이 노발대발하지 않는 것에 갸우뚱했다.
1: 남세균은 산소를 원한다고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였고 또 입에 차마 담기도 민망한 말을 했사옵니다. 이웃나라의 국왕을 능멸한 죄로 사신단의 한쪽 눈을 멀게 하였다고.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폐하.
0: 윤조강은 규조의 말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남세균이 그리 말했단 말이냐? 틀린 말은 아니지. 아직 죽지 않았군 그래. 분명 남조국의 마지막 왕자가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지. 규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윤조강은 대체 남세균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 적? 그것도 아니면 선대의 왕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2: 분명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둘 사이에 있다.
0: 윤조강은 오랜 세월 자신이 남세균에게 무심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세균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평화로운 해결을 선택했었다. 녹조류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산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녹조류에게 밀려났지만 유일하게 산소를 만들 줄 아는 식물이었기에 꾸준한 교육이 필요했다. 그러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했지만 녹조왕국은 산소를 강탈하려 했던 것이다. 자연의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남세균은 지금쯤 무슨 일을 준비하고 있을지 윤조강은 기대가 됐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다. 그는 사신단을 물리고 대단했던 남조국의 옛 시절을 떠올렸다. 남조국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다시 이곳을 정복하거나 이곳을 떠나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그도 예상했던 일이었다.

0: 이거 다시.
1: 아,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좀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아.
0: 괜찮았나요?
1: 그럼요.
0: 다시 안 읽어도 돼요.
1: 아, 전혀, 전혀. 아,
0: 전혀.
1: 여기까지가 네. 지금 5챕터 부분이었어요. 좀 짧은 것 같지만.
0: 네.
1: 이제 뒤에 나오는 이끼 왕국의 백성들이라는 부분이
0: 네.
1: 또 완전 새로운 분위기의 그 부분이기 때문에 5챕터를 이 정도에서 잘랐습니다.
0: 아, 그러면 음악 하나 신청
1: 듣고, 네네네. 아, 좋아요. 어떤 노래 혹시 듣고 싶으신가요?
0: 저 이제 마지막에 윤조강의 그 뭐라 그래?
1: 윤조강의 약간
0: 독백? 좀.
1: 독백?
0: 속마음을 들으면서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1: 어떤 노래죠? 기대가 됩니다.
0: 기대하지 말아주세요. 페퍼톤스의
1: 어?
0: 세계정복.
1: 괜찮네. 세계정복. 오케이. 페퍼톤스의 세계정복 듣고 오겠습니다.

0: 녹조 왕국에서는 녹조 왕국에서 사는 백성들은 녹조류와 남조류 그리고 플랑크톤이었다. 플랑크톤을 제외하곤 백성들은 돌들에 붙어 살았다. 빛이 들지 않았지만 녹조류가 자체적으로 바라는 색으로 온 천지가 푸르스름한 녹빛을 띄었다. 고요한 뿐인 공간이었지만 녹조류와 남조류는 자신들만의 언어로 끊임없이 서로에게 제잘거렸다. 역시나 플랑크톤은 이들 중간에 서서 통영일을 해주었다. 혹시나 이야기를 듣지 못할까봐 뿌리의 끝을 세워 한쪽은 돌의 귀퉁이를 잡고 다른 쪽으로는 몸을 기울인 채 옆집 녹조류의 이파리를 건드려가며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타고난 이야기꾼이었다. 그 중에서도 플랑크톤은 지칠 줄 모르는 입담자들로 지칠 줄 모르는 입담자들로 손꼽혔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입을 어떻게 참고 통역리를 하는지 불가사의했다.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었지만 말이다. 어쨌든 녹조류와 남조류는 플랑크톤 덕분에 소통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 녹조류들의 모습은 둥그런 구슬 형태였다. 그 안에는 각기 다른 하나의 세포를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심장과 같았다. 미래의 자신들이 진화할 모습을 품은 심장 말이다. 조류들은 이를 플랑크톤에게 자랑하기 바빴다.
1: 여봐, 내 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빨이 솟아나 있어. 나는 아마도 미래에 이 바다의 포식자가 될 건가 봐.
0: 남자류. 남조류 한 마리의 품 안에 백상아리가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다.
1: 내 것도 한번 봐봐. 나는 빽빽하게 털이 나 있어. 발톱도 있고. 나는 물속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될 건가 봐.
0: 이번엔 호랑이였다.
1: 에게! 나는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네. 녹조류가 내 운명인가 봐. 나는 날개가 돋아 있어. 이걸 어디다 써먹는다?
0: 이들은 각자 진화하게 될 모습을 상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아득히도 먼 미래의 일이지만 그 하나의 세포가 개성 만점의 조류들을 만들어냈다. 플랑크톤과 조류들은 모였다 하면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날이 밝는 것도 모르고 이야기를 하다가 관원 녹조들이 출동하여 해산시켜야만 숨죽여 잠들었다. 그래서 늘 플랑크톤이 모이는 자리에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을 대부분의 조류들도 함께 있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플랑크톤은 흥분해서 입을 나불거렸다.
1: 모여봐 모여봐. 혹시 자네들 저 위쪽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가?
2: 있긴 무엇이 있어. 다 똑같은 물속인디.
1: 아따, 나가 지금 물속을 말하는 거겠소. 이 답답한 녹조야. 물 위를 말하는 거지.
2: 물 위? 그곳은 우리가 모르지. 요 밖을 나가봤어야 말이지.
1: 아따, 잘 들어보소. 이 거대한 녹조 왕국에서도 문이 있는디. 물속이라고 안 그럴까? 건드리면 열린다 이 말이지 내 말은. 여기는 지금 어두컴컴한디 위쪽 시상은 완전 딴판이라우. 눈이 부셔서 올라감과 동시에 눈이 먼다니. 올라갈 때 다들 생각 잘하고. 위쪽 시상에는 우리처럼 매일 아침 산소를 받으러 산을 오르지 않아도 된다 하더이다. 내가 있는 곳이고 산소가 있는 곳이란 말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 살 수 있단 말이지.
2: 아니, 가만히만 있어봐. 산소가 없어도 문제인데 너무 많아도 문제 아니요? 이 독성에 적응하려고 매일 조금씩 빨아당기는디.
1: 아, 그랑께 적응을 해야지 양반아. 땅에 발붙이고 사는 생물들은 참말로 답답해. 아주 꽉꽉 막혔어 여가.
0: 플랑크톤은 머리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나불대기 시작했다.
1: 잘 생각해봐. 자네들이 이짝 마을에서 바로 옆마을까지 가는데도 얼마나 걸려?
2: 두어 달은 걸리지.
0: 남조류가 말했다.
1: 그럼 물 위로 올라가려면?
0: 플랑크톤의 질문에 조류들은 그대로 굳었다. 플랑크톤은 다시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했다.
1: 그려, 억 소리가 나야지. 물이 시상이 있다고는 하는디 우리가 갈라면 몇 세대는 갈아야 해. 근께 내 말은 산소 독성도 그쯤하면 적응한다 이 말이여.
0: 남조류 한 마리가 플랑크톤을 부럽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자네들은 참 좋겠구만. 물속을 마음껏 부유할 수 있은께 물 우로도 빠르게 올라가고 수중 번식도 할 수 있지 않나?
1: 꼭 좋지만도 않어. 우리는 무게가 없잖아. 다들 우로 올라갈 때 우리는 니들의 발길질 한 번만 잘못해도 옆으로 따빠진다고.
0: 조류들이 아 하고 합창을 하자 플랑크톤이 그 여파로 뒤로 물러났다가 돌아왔다.
1: 아무튼 중요한 건 굳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배를 채울 수 있단 소리여. 그러려면 지금처럼 짧은 우리들의 뿌리는 더 길어지고 날렵해진다 그 말이지.
0: 조류들은 저마다 자신의 뿌리를 쭉 길게 뻗어보았다. 뿌리가 길어지고 날렵해진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러려면 뭐 타러 올라간디야? 올라가자마자 잡혀먹혀 죽겠구만. 위쪽 시상은 죽으러 가는가?
1: 그만큼 중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무시무시한 모양새로 적들을 달아나게 한다거나 독을 품거나 고향상 고약한 냄새를 풍기거나.
0: 곱상하게 생긴 남조류 한 마리가 말했다. 그게 아니면 다들 품속에 간직하고 있는 괴물들의 싹을 좀 더 빨리 실현시키던가.
1: 아니 그럴라면
2: 번식! 다들 버뜩 자리로 돌아가 번식의 힘을 씁시다.
0: 물 밖으로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처럼 번져나갔다.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1: 그렇게 우악스러워지면서까지 위쪽 시상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디. 지금도 충분히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나 그려? 움직이지 못할 바에 난 여기 남겄네.
2: 전 식물들이 모두 물 밖으로 이동할 것이야. 진화하지 않는다면 도태하는 거지. 우린 물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 남세균이가 등장할 때도 됐지 아마?
1: 자네도 참 생뚱맞게 갑자기 망할왕국 장남 얘기가 왜 나온디야?
2: 아니 내가 저번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적이 있더랬지? 그때 한참을 떠돌았던 곳이 글쎄 산소방울산이었다네. 아이고 다시 못 돌아온 줄 알았구만. 어찌나 멀어야지. 꼬박 40년은 더 걸렸던 것 같아. 아무튼 내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나?
0: 남조류와 녹조류들이 푸른 녹빛을 띠며 플랑크톤의 주둥이를 주시했다. 플랑크톤은 남세균과 그의 부하가 은밀하게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게 된 사연을 말하기 시작했다. 자, 이 부분이 좀 새로운 부분이었어요. 플랑크톤과 그 이끼 왕국에 사는 백성들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여러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3: 네, 백성들이 지금 몰랐던 사실들을 또 알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다 자신들마다 뭐 진화할 어떤 세포를 갖고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올라가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왔습니다.
3: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1: 또 노래
2: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1: 뭐 코너 속의 작은 코너처럼.
2: 그런 느낌이야,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은 기다릴 거야. 대체 어떤 노래를 또 추천해줄까?
1: 약간, 꿈보다 해몽 같기는 한데. 네네. 아이유 씨의
2: 뭐? 아이유?
1: 나만 몰랐던 이야기.
2: 아, 그 노래. 오케이, 오케이.
1: 나만 몰랐던 이야기.
0: 자, 그럼 아이유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에 그 산은 암흑 속이었네. 우리가 빨라야 얼마나 빠르겠나? 물의 흐름에 몸을 맡겨 올라가는 수밖에. 시간이 갈수록 물의 흐름이 거세지더군. 나는 길을 잃고 어디론가 둥둥 떠다녔다. 한참 있다가 도착한 곳이 산속공장이었나 봐. 그 산 꼭대기에 있지 않은가. 그곳이 산소방울을 생산해내는 비밀의 장소였던 거지.
1: 파이팅!
0: 암흑 속이라 어디로 어떻게 왔는지는 나도 기억을 못하네. 그러니 알려달라 귀찮게들 하지 말라고. 아무튼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알 수도 없고 생김새를 묘사해보자면 아주 길쭉허니 하늘 안을 움직이고 색은 자네들 피부처럼 녹색녹색한데 투명했어. 당신들이 거기서 그것을 딱 마주했다고 상상해보시게. 그것들을 투과해서 뒤쪽이 보이는 거야. 대체 그것들은 무슨 생물일까 말도 걸어보고 건드려도 봤지만 내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건지 묵묵부답이더군. 그때 누군가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어. 이게 누구야? 남세균이 아니던가? 나는 남세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전설 속 인물로만 알고 있었지만 보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겠더군. 마치 물속의 제왕 같다고나 할까. 물론 남조왕국은 모습을 감췄지만 그를 본 순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확신이 나도 모르게 들었다네. 정말 강렬한 기운이 그에게서 뻗어져 나왔지. 나는 불이 났게 몸을 숨겼어. 물론 그 거대한 곳 뒤에는 숨을 수가 없었지. 내가 다 비쳤다니깐. 어디로 숨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항상 소홀히 한다는 옛말을 아는가? 그 말이 떠올라서 살금살금 그들 가까이에 있는 벽에 딱 붙어섰네. 예기치 못하게 말소리가 아주 잘 들리더군. 남세균은 부하 한 명과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었는데 고민이 가득한 얼굴이었어. 자꾸 무언가를 중얼중얼 거리더구먼.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더라? 산소를 올려보낸다더라? 올려보낸다던가? 응, 그랬던 것 같아. 난 생각했지. 아, 산소를 위쪽 세계로 빼돌리려는구나. 아니, 근데 왜? 남세균은 남조국의 영광을 되찾고 싶을 뿐 녹조국의 백성들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어. 같이 살아가는 생명체로 존중하지. 그런데 왜 산소를 빼돌리려는 것일까? 그것도 미지의 세계인 물 밖으로 말이야. 내가 이런 의문들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발각이 됐어. 도망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나를 잡으려는 자도 그 폼이 나 못지 않더구먼. 우린 함께 그 자리에서 이틀 동안 뱅글뱅글 부유했어. 나와 그 자를 멈춰준 것은 남세균이었네. 자세히 보니 나를 잡으려 했던 그 자도 플랑크톤계가 아니겠나? 대충 이곳에 온 정황을 둘러대니 풀어주더군. 물어보니 남세균 옆에 붙어있던 플랑크톤은 우리 가문의 3대 정도 되었던 거야. 까마득한 할아버지뻘이었지. 어쩐지 부유하는 모습에 노련미가 있더라니. 아무튼 3세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오늘 들었던 것을 기억에서 지우라는 거야. 어디 가서 허튼 소리 했다가는 진화에 진짜도 없이 평생 플랑크톤으로 살아갈 거라면서 저주를 퍼붓더라고. 근데 이 이야기를 왜 자네들한테 떠벌리냐고? 내가 플랑크톤 가문의 2503세대거든? 진화는 개뿔, 플랑크톤은 그냥 평생 플랑크톤이야. 자, 여기까지가 챕터 7, 플랑크톤의 저주. 어떻게 보셨나요?
1: 드디어 약간의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나.
0: 오, 어떤 실마리가 있었나요?
1: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실마리가 좀 풀리는 것 같다. 아, 그도 그럴 것이 네. 지금

0: 준비했습니다.
1: 뭐죠? 뭐죠? 어떤 노래죠?
2: 윤하의
1: 어, 윤하?
2: 로켓 방정식의 저주
1: 오!
2: 를 신청합니다.
1: 로켓 방정식의 저주.
2: 네.
1: 한번 어떤 노래인지 네. 저 이 노래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2: 그러신가요?
1: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하의 로켓 방정식의 저주.
2: 이쯤이면 제가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신청하는지
1: 약간 감이 오긴 하네요. 한번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0: 남세균은 산소방울들을 육지로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물 위로 그냥 뛰었다가는 온 바다 생명체들이 알아챌 것이고 산소가 육지로 나가는 것을 곱게 놔둘 리가 없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다. 모두를 살리는 길, 가장 첫 번째 떠오른 말이었다. 이 많은 산소를 옮기기엔 산소방울 산의 백성들 수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 육지로의 진출은 미지의 세계인 만큼 위험이 따를 것이 분명했다. 계획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 육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다. 먼저 털을 잡고 살아가는 다른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시 전쟁을 감행해야 할지도 몰랐다. 이렇게 자신조차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계획에 무작정 백성들을 보낼 수는 없는 법이었다.
1: 육지의 모습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0: 그때 다급한 목소리

0: 소리가 울려왔다. 마마! 시아노 장군이! 시아노 장군이! 마마! 생각에 잠겨있던 남세균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1: 시아노?
0: 그 이름을 듣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났다.
2: 살아 있었구나! 어서 드려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어서! 살아 있었어!
0: 시아노는 남세균의 유일한 동무였다. 녹조 왕국과의 전쟁 중에 시아노는 사라졌다. 남세균은 전쟁이 종식되자마자 시아노를 찾아다녔지만 그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와 동무를 한꺼번에 잃은 상실감에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시아노의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그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자 결국 그는 하나뿐인 동물을 마음에 묻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들려온 것이다. 시아노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그와의 모든 추억과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남세균은 기쁨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줄 그 누구도 없던 어린 시절 남세균은 몰래 왕궁을 나섰던 적이 있었다. 어디를 가겠다는 목적도 없이 그저 갑갑한 왕궁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왕궁을 홀로 빠져나왔던 것이다. 어린 남세균은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파 양분을 찾아 보이지 않는 보이는 곳 족족 들어가서 그 안을 뒤졌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백성들의 삶을 보았다. 소량의 양분으로 목숨을 연명하고 있던 모습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으로 기억되었다. 비록 자신도 배가 고파 도둑질을 하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앞서 양분을 훔쳐먹고 있는 생물을 목격하자 정의감이 불쑥 올라왔다. 그 생물을 가만두지 않을 요량으로 쫓아갔다. 생물은 이리저리 도망가다가 힘에 부쳤는지 멈춰서더니 그 자리에서 삼켰던 모든 양분 덩어리들을 토해내는 것이었다. 어린 남세균은 깜짝 놀라 그의 안색을 살폈다.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살았는지 안쓰러울 정도로 삐쩍 말랐다. 생물은 아까운 양분을 토해낸 것이 남세균의 탓인 양 그를 노려봤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남세균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생존 앞에선 그 누구도 내 편이 아니다. 내 앞의 생명체는 배고픔에 완전히 돌아버린 생물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생물은 남세균에게 돌진했다. 피할 시간도 없이 둘은 충돌했고 남세균은 난생 처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미쳐버린 생물은 온몸으로 독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남세균은 맹렬하게 받아쳤다.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었다. 거센 물보라가 엉켜버린 두 생명체를 덮어버렸다. 얼마나 쥐어뜯고 독을 내뿜고 싸웠을까. 둘은 기진맥진되어 쓰러졌다. 남세균이 눈을 떴을 때에도 생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내뿜은 남세균의 독이 굶주림에 시달려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생물의 몸 안으로 퍼지자 이를 견뎌내지 못한 것이다. 남세균은 끝을 보기 위해 누워있는 생물에게 다가갔다. 생물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살아있다는 증거로 간신히 움찔거릴 뿐이었다. 남세균은 이 나약한 생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죽기 살기로 싸웠던 이유가 단순히 배고픔이었다니. 남세균은 이 불쌍한 생명을 살리고자 쓰러진 생물을 등에 업고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정신없이 헤엄쳐나갔다. 남세균의 몸에서 열이 발생했다. 그 열은 다시 생물들에게 옮겨가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졌다. 생물의 몸이 열로 인해 다시 순환하기 시작했고 그의 몸의 구멍마다 독소를 배출했다. 생물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자신을 업은 채 헤엄치는 남세균을 툭 건드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남세균은 생물을 떨어뜨렸고 둘은 천천히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시 쉬었다가도 되나요? 혼자 다 읽어내려가려니 목이 막히네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3: 네, 그럼 다음 신청곡은 이 신곡이죠.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0: 오, 좋아요. 아이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Dear My Crazy Soulmate.

0: 이것이 시아노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로 둘은 의형제를 맺었고 남세균은 시아노를 궁으로 들여 늘 곁에 두었다.
1: 시아노가 살아 있었다니.
0: 남세균은 그가 들어오는 기척을 느끼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궜다.
2: 마마.
1: 시아노.
0: 둘은 잠시 동안 서로를 재차 부를 뿐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멍하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1: 대체 내 놈은?
0: 시아노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
1: 죽여주시옵소서. 넌 오래전에 죽었다. 내가 널 어떤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이제 와서 내 앞에 나타나 날 다시 괴롭히는 연유가 무엇이더냐?
0: 남세균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시아노는 웃으려 하면 눈물이 떨어져 입 주위가 부르르 떨려왔고 다 내려놓고 엉엉 울려고 하면 또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는 미안함과 행복한 감정이 뒤섞여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몇 억년 만의 재회였다. 북받쳐 오르던 감정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둘은 예전처럼 둘러앉아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도란도란 풀어냈다. 이제야 찾아뵙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마마. 이곳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켜드리지 못하고 홀연히 사라졌던 저를 용서치 마시옵소서.
1: 난 자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동물을 영영 잃었다 생각했지. 이렇게 살아있다니. 자네가 이리 찾아온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말해보게,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
0: 아주 오래전부터 선왕께서는 육지로의 진출을 꿈꾸셨습니다. 굳이 산소가 부족해지지는 않았더라도 언제고 물 밖으로 나갈 날을 계획해 두셨지요. 윤조각이 곧 쳐들어올 거라는 사실도 당신의 죽음까지도 모두 예감하고 계셨습니다. 하여 더 늦기 전에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왕자마마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남조왕국의 터전을 닦아놓는 일이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왕자마마께도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시곤 돌아가셨습니다. 선왕께서 승화하시고 바로 윤조강이 전쟁을 일으켰고 그 길로 저는 육지로 향했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가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을 휩쓸렸다가 다시 오르고 또 고꾸라지기를 반복하면서 힘겹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바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이 도무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보다 더 참혹한 지옥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 머물러 아무것도 못한 채 몇 년을 흘려보냈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너무나 막중한 책임감이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선왕께서 무엇을 믿고 저를 선택하셨는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그 자부심과 어릴 적 왕자마마께 드린 제 목숨을 떠올리며 매일을 살았습니다. 시아노는 우선적으로 육지로 나갈 방법을 찾았다. 산소방울 없이도 숨을 쉬어야 육지로 나갈 수 있었다. 스스로 산소를 만들어내야만 했다. 참으로 희한하게도 시아노에게는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숨겨진 능력이 있었고 긴 여정을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육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육지 가득히 퍼져있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넘쳐나는 물이 합해져 식물 역사상 최초로 광합성에 성공하게 된다. 이 발견은 육지로 향하는 첫 관문이었다. 시아노는 그렇게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남세균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골머리를 썩혀왔던 문제의 첫 관문을 시아노가 멋지게 통과했다는 생각에 희열을 느꼈다.
1: 아버지께서 널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구나. 네가 해낸 거야. 그래, 물 밖의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다오.
0: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산소방울 없이 제가 원한다면 어디든 갈 수 있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육지 위에서 시아노가 처음으로 대면한 것은 거대한 열기를 내뿜는 대지였다. 대지는 불바다였다. 온 천지가 붉게 달아올랐고 뜨거웠다. 시아노가 간신히 내뿜는 산소만으로는 그 열기를 식힐 수가 없었다. 시아노는 다시 머리는 물 밖, 몸은 바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몇 방울의 산소를 보게 되었다. 시아노는 이 산소방울들을 남세균이 보낸 것을 이 산소방울들은 남세균이 보낸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남세균이 육지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시아노에게도 돌아가 육지의 상황을 알려야 할 때가 왔음을 의미했다. 그 길로 시아노는 다시 끝없는 바닷속으로 향했다.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하며 미약한 산소를 내뿜던 시아노가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남세균의 산소방울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육지의 열기를 식혀주었다. 억만 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둘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를 도와 선왕의 육지 진출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산소를 보낼 생각을 하셨습니까?
1: 나에겐 엄청난 도박이었네. 그렇지 않아도 산소가 부족한 마당에 성공할지 어쩔지도 모르는 수면 위로 산소들을 보냈네. 그래야만 할 것 같았거든. 그곳에 자네가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한없이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구나.
0: 마마, 때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육지로 가십시오. 백성들 모두 산소 한 방울씩 이고 간다면 육지의 열기를 빠르게 식힐 수 있을 것이옵니다.
1: 우리의 백성들로는 수가 턱없이 모자라네.
0: 녹조류들을 잊으셨습니까? 그들도 남조국의 백성이옵니다. 윤조강을 만나십시오. 남세균과 시아노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억만년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낭독할 부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아노가 등장을 했죠.
2: 이게 그러니까 실제 이름인 거, 명칭인 거죠? 이.
0: 맞습니다. 시아노 박테리아. 라는 그 박테리아의 이름에서 시아노를 이제 따왔는데
2: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남세균, 윤조강, 시아노
0: 약간 이름이 되게
2: 이국적으로
0: 이국적이죠. 오늘은 약간 그 나레이션 같은 부분이 좀 많았어가지고 졸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운전 중에 들으신다면
2: 아 디자인님이 특히나 지금 목이 바짝바짝 마르실 것 같아요.
0: 네, 중간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어서 잠시 멈췄다 갔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뿌리 전쟁 지금 남세균이 시아노를 드디어 만났고 이제 다음 챕터부터는 녹조 왕국의 윤조강을 만나러 갑니다. 다음 달 과제로는 네. 일단은 계속 쓰던 거 한 10챕터를 쓰고 있거든요.
2: 아, 결말이 10챕터가 마지막인 건가요?
0: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라디오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우리 토마님과 함께 네. 다음 달도 또 찾아뵙고 저 재밌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금 여러분은 단원 FM 88.7MHz로 송출되는 지구는 오늘도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1: 이희경,
0: 최홍경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방송이라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진행을 맡은 최운경입니다. 단원 F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요?
1: 저는 샤오생명지킴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생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고백을 하자면 저는 날라리 배우입니다.
1: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잘 못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사람들이 시와호 생명지킴이가 뭘 하는지 아마 청취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와호 생명지킴이 홍보도 할 겸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시와호 생명지킴이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시아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안산에 시아호가 생긴 이래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요. 시아호 생명지킴이는 시아호가 생긴 이후에 시아호 유역의 다양한 뭐 생태 환경이나 뭐 그런 바닷가의 자연 해안선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기록한 걸 통해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알리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0: 그러면 우리 시와호 그 인근에 해마다 철새가 엄청 많이 찾아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1: 네, 특히 겨울 철새가 많이 오지요.
0: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어떤 철새가 오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만 아시고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종류의 철새가 오니 올 가을이나 겨울에 어디를 가보셔라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더.
1: 네. 사실 시와호 그 시와호를 만들고 그 주변에 남측 간석지라고 해서 넓게 그 만들어진 간척지에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벼도 심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사 지을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 샤오 옆에 대송습지라고 해서 습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겨울 철새들이 오고 있어요. 다양한 오리들, 다양한 오리들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백조라고 알고 있는 고니, 큰 고니, 호고니, 고니들 이런 고니들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오리류는 시아호 그 대송습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공사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0: 철문이 닫혀
1: 예 문이 잠겨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오가지는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아호 생명지킴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생태관광 이런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시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너의 시와호 생명지킴 회원들은 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지? 라는 것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와호 주변의 환경 변화를 생물을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와호 대송습지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갯벌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새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넓은 새로운 습지가 생겼기 때문에 습지에 찾아오는 새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새들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걸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 때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0: 일종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1: 뭐 저희도 예
0: 쓰고 그, 들어가죠.
1: 예 들어. 네. 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기록하고 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리고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1: 네, 쓰레기 저희 연안 정화 활동도 네, 그 안에서 하고 하죠. 있습니다. 네. 네.
0: 자, 그러면 이제 시어생명지킴이 소개는 이 정도로 네. 마치고 우리 이희경 선생님은 시어생명지킴이 안에서도 특별히 또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저는 그 모니터링을 같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물 모니터링, 뭐 곤충,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조류 모니터링도 많이 이렇게 해오고 있고, 자연해안선이나, 그 다음에 시아우가 생기면서 그 주변이 거대한 땅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화성에 공룡알 화석지도 생기고, 그래서 공룡과 그리고 지층, 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다양한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알리는 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학교 말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0: 앞으로 저도 어쨌든 연차로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날라리 회원입니다.
1: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0: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갖냐면 안산에 저를 이제 보겠다고 찾아오는 안산 밖에 친구들,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자꾸 시어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1: 네네, 그래서
0: 아니 이렇게 많이 한다고 뭐 그러면 이렇게 생태 안내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전에 조금 했었지만 실력이 아직 모자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해드려도 네. 굉장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그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아오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 오염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아호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해수를 유통시켜서 네. 조력발전소를 세웠다거나 그 이후에 시아호가 어떻게 변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네. 잘 모를 수도 있어서
0: 그 얘기를 막 예. 제가 강조해서 해드리면 놀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안산 시흥 화성 일대 시민단체와 모든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엄청난 노력을 했다.
1: 네.
0: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요.
1: 네.
0: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그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또 펼쳐나가면서 들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기후위기 방송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지구는 오늘도 라고 네,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만 해도 뭐 찜통 더위라고 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마솥 같다고.
1: 맞아요.
0: 한증막 같아요. 제 생각에.
1: 맞아요.
0: 그 정도인데 요즘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쵸? 사실은 네. 경남 양산에서 42점 몇 도까지 기온이 전에. 올라갔다고 하고 이 서해안도 다 37도, 38도 이상이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0: 제가 아까 오전에 봤더니 37도더라고요. 네. 안산도.
1: 집에 가만히 있어도 집안이 3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0: 밤에도
1: 지금은 옛날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특히 폭염이 많이 와서 알람이 계속 울리잖아요.
0: 재난 안전 문자가 계속 오는데
1: 예, 아침에 9시에도 30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0: 야간 작업을 막 했었거든요, 집에서.
1: 네.
0: 한밤중에도 오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갈 데가 피난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처럼 일이 간혹 있는 사람은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되지만
0: 하루 종일 바깥에서
1: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야외에서 감사합니다.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특히 네. 배달 노동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덥다고 쉬거나 없죠.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정말로 재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뭐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사망했다 아니면 쓰러졌다 뭐 이런 뉴스들을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뉴욕에 그 있는 뉴저지 있는 데까지 산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월드컵을 마지막 그 폐막식을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1: 네.
0: 또 제가 들은 또 뉴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 지역이 완전히 산불로 뒤덮여서 뭐 이탈리아까지 엄청난 대형 산불을 뭐 거의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1: 네.
0: 다 지금 기후 위기 연장선상인 거죠.
1: 네, 네. 기후 위기, 기후 위기,
0: 이제
1: 기후 붕괴, 기후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그동안 우리가, 물론, 여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그렇죠. 겨울이 짧아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겨울에서 바로 여름으로 네. 됐고 그리고 나서 가을,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고
0: 맞아요.
1: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 막 난감한데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뭐 집이나 뭐 에너지를 쓰거나 이럴 수 있는데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들은 굉장히 지금 아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고
0: 나 좀 살려줘 거의
1: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며칠 전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0: 덥기는 한 것 같긴 한데
1: 예전에 이렇지 않았죠.
0: 그죠 이렇게는 네. 아니었던
1: 예전에는
0: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8월에만 잠깐 맞아요. 엄청 이렇게 더웠고 다른 때는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0: 뭐 수박이나 참외 하나 먹으면 좀 시원해지는
1: 예.
0: 그런 느낌을 받는 정도.
1: 사실 얼마 전에도 시골에 전화드렸더니 우린 아직 에어컨 안 튼다 이러시는데
0: 역시 강원도군요.
1: 예. 도시에서는 에어컨을 안 틀면 살아가기 어려운
0: 네.
1: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하고 올해보다는 아마도 내년이 아마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빨라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0: 그래서 네. 이제 올해 오늘의 저희가 이제 주제가 사실은 기후 위기도 있지만 이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건 이제 먹거리 이런 건데 우리 이 지구를 위한 식탁이라는 제목을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1: 네.
0: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이야기 좀 하기 전에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1: 네.
0: 너무 더운 얘기 했으니까
1: 네.
0: 예, 시작하겠습니다.
1: 네. 네.
0: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1: 팥빙수?
0: 네.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0: 네, 너무 더워서 여러분께 팥빙수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네, 팥빙수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저 아까 첫 번째 이야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식탁이었는데, 그러면 이 기후위기와 식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이 기후위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거를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지구 온난화 얘기를 제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009년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지구 온도가 0.74도 올랐다. 그래서 2도가 되면 그때도 시나리오
0: 평균
1: 네네네.
0: 이런 거 말하죠.
1: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서
0: 맞아요.
1: 2도씨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뭐 3도, 4도, 5도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활동, 탄소 감축이죠. 그리고,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축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 발전 이런 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0: 그렇죠.
1: 않은
0: 네.
1: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경고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2026년에 거의 1.5도 정도의 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도 플랜
0: 맞아요.
1: 해가지고 1.5도 이상 넘기면 안
0: 안
1: 된다고
0: 된다.
1: 해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도
0: 하고
1: 하고
0: 그랬죠. 네.
1: 국가에 우리나라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그 흐름이 그 탄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0: 근데
1: 그런데, 예.
0: 유럽이나 이런 곳에 보면
1: 네.
0: 네, 기업이 뭔가 수출할 때 우리 알리백을 지키는지
1: 네.
0: 이런 것들도 막더 철저해지고 있잖아요. 왜
1: 네.
0: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아직도 가고 있는 걸까요?
1: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0: 그러니까요.
1: 나라다라고 옛날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0: 세계적 기준치에 왜못
1: 재생에너지로
0: 지키는지.
1: 만든 제품을, 무로 생산한 물건이 아니면 수출할 수 없어요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런, 제품을
0: 오히려
1: 생산할 수 있는 외국으로
0: 네
1: 공장을 옮겨가는 거예요.
0: 그래서 그냥 그대로
1: 예,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0: 세계적 환경 기준치에 아직도 현저히 모자라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1: 네라고 생각을 하고
0: 어떻게
1: 있거든요. 사실
0: 네.
1: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0: 네.
1: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 말고 앞으로
0: 배출할
1: 2050년부터는 배출하는 탄소하고 흡수하는 탄소가 거의
0: 같아져.
1: 같아져서 그게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을 우리가 엄청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은 나무를 심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거든요. 습지를 계속 유지시킨다거나, 이런, 오히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게 탄소를 흡수시키는 그 흡수원을, 많이
0: 남겨놓는 거죠.
1: 남겨놓은, 예,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0: 그런데
1: 근데,
0: 우리는 맨 막고 있잖아요.
1: 네,
0: 갯벌 같은 거.
1: 중앙동만 해도
0: 네.
1: 그 오래된 가로수를 다 베어내고 보도블록을 엄청 넓게 해서 너무 뜨겁잖아요. 이동하기 엄청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 정책을 네. 행정을 계속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0: 저도 그거 뭔지 아주 화가 난 시민 중에 하나.
1: 네, 그래서 네. 걱정이 너무 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0: 시민들은 뭐 해야 되죠?
1: 과학계에서는요, 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고기를 덜 먹는 것이라고 아. 이야기하거든요.
0: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1: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0: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1: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한 끼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방법, 지구를 위한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해보려고 합니다.
0: 고기를 먹으면 지구에 더 안 좋은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우리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그렇죠. 네. 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거둘 때도 농작물 뭐죠? 농기구를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요. 그래서 식품을 생산할 때는 다양한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 예, 그런데 소고기는 1kg을 생산하는데 50kg의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0: 그 정도를 기르는데
1: 우리가
0: 한 마리?
1: 한 마리, 아. 한 마리를 길러, 그러니까 소를 길러서 1kg의 고기를 얻는데, 1kg. 아.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네. 1kg 얻을 때는 2.7? 2.6kg의 그 이산화탄소만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0: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1: 네. 그런데 야채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5 킬로그램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0: 100배 차이인데요?
1: 예. 네.
0: 지금 보니까
1: 굉장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소고기에는 그 특히 그
0: 사료도 먹여야 되고
1: 네.
0: 그 사료를
1: 소를
0: 또
1: 키우기 네. 위해서 또
0: 많은
1: 나무를 벌목하고 그렇죠. 땅을 쓰고 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뭐 자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붉은 색의 육류를 먹는 것보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거를 먹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는 그 소화를 시킬 때 트름이 많이 발생하고 방귀도 많이 끼는데 그렇죠. 그때 메탄이라는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그 메탄이라는 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0: 온실가스
1: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80배 정도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온실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게 효과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축산업이라는 거예요. 특히 소고기 같은.
0: 옛날처럼 예.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1: 네.
0: 그렇게 기업형 축사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구상에 20억 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가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1년에 99kg의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20억 마리면 엄청난데 그것보다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 1kg 같은 1kg인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경제적이라는 경제라는 걸 배울 때는 같은 걸 투입했을 때 더 효과가 크고 그쵸. 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0: 최소를
1: 지금
0: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1: 그런데 지금 이 소고기는 그 경제의 예 개념 우리가 배운 경제하고 엄청나게 반대의 네. 개념이라서 저는 또 거기에서도 좀 그 멘붕이 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0: 근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식단이 예전과 달리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사실은 생일날 뭐 특별한 날 이렇게 고기 먹었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 고기가 없으면 뭐 아이들이 어 반찬 없네 뭐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1: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안 먹었어요.
0: 저 거의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1: 고기가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제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는 만두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강원도인데 그래서 만두를 빚을 때 엄마가 제 걸 따로 김치만두를 따로 했고 식구들 만두는 뭐 꽁이나 닭만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제가 안 먹었는데 그 육식의 종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잡식 가족의 딜레마
0: 네, 저도 봤어요. 네,
1: 그런 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어?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다시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청나게 고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됐나?
0: 맞아요. 고기, 저도 그런 생각이
1: 예, 고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0: 예를 들면 손님 초대 요리나
1: 네,
0: 혹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고기가 없으면 마치 허술한 접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너무 레시피 막 엄청 나오는데 거기에 육류가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소스의 베이스까지도 굉장히 육류들이 많아요. 뭐 그 치킨 스톡?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뭘 해먹는데 엄마 치킨 스톡을 사오라는 거예요. 에, 그래서 에. 한번 치킨 스톡이라 하면 닭고기가 들어있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에, 거더라고요. 닭고기 맛이 나게끔 하는. 그러니 이렇게 소스까지 꼭 이런 거를 먹을 그 이유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어쨌든
1: 맞아요.
0: 찾더라고요.
1: 네. 우리 남편이 닭고기를 못 먹거든요. 모르고 먹어도 알러지가 나요. 그래서 못 먹는데 우리 남편 냉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쯤 이제 더워지면 물냉면을 먹는데 물냉면을 먹으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0: 다 들어있어.
1: 그래서 뭐 못 먹고 막 왜 그런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물냉면 그 하나를 사 와서 그 뒤에
0: 봤어요.
1: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치킨 스톡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닭뼈로 그렇지. 많이 그 국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그런가 봐 내가 했더니 그런가 보라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우리 남편도 소세지
0: 육수 드셔야 돼.
1: 예, 소세지 냉면 이럴 때 그 뒤에 그런 걸 많이 봐요. 옛날에는 소세지도 돼지고기가 그냥 당연하게 90% 정도였는데 이제는 닭고기가 많은 맞아.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잘 보고 골라 먹어야 되더라고요.
0: 네. 그런데다가 뭐 그런 재료들이 또 식재료가 다 우리나라산도 아니고
1: 네네.
0: 정말 전 세계 자 우리나라 식탁의 이 세계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 궁금해졌어요.
1: 네. 그쵸, 심각하죠.
0: 네. 이렇게 세계지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식탁, 예, 지구를 구하는 식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육류를 줄여라. 그거고,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먹거리를 사용하라 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로컬푸드 점에,
0: 저도
1: 저기,
0: 가요.
1: 직매장 네.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렇게 한 바구니 사와도 금액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면 굉장히 많이
0: 완전 달라요.
1: 예, 다르고 그래서 로컬푸드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서 예, 그 만든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안산 인근에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기네 주변에서 그 재배한 것들을 갖다가 파는 그런 상점인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식량의 자급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 낮아요. 네. 쌀 우리나라는 쌀만 높고 나머지는 다 뭐 10% 20% 네. 선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안 해오면 사실 이렇게
0: 뭘 차릴 수가 없죠.
1: 잘 먹을 수가 없는 네. 그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멀리서 오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멀리서 페루. 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걸 먹으면 그 이동 거리를 굉장히 많이 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0: 그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우리가 치킨 잘 좀 주문해서 먹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 뼈 없는 치킨, 그러니까 살만 있는 거, 그거는 주로 브라질 산이다. 이런 설이 있던데.
1: 아, 그 우리가 맞나요?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고기도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 뭐 닭고기, 소고기 다
0: 거의
1: 예, 수입산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0: 수입산을 먹으면 좋지 않은 거가 무엇 때문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먹거리, 식품의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로 모든 식자재를 운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배로 올 텐데 배로 오면 한 달 뭐 두 달 아무리 냉동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냉동고에 식품을 넣었을 때 세 달 이상 넣고 먹으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올 때부터 뭐 몇 달을 있는 거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해서 올 때 거기에서 쓰는 에너지 말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올 때 그게 쌩쌩해 보여야 되잖아요.
0: 최상의 상태가
1: 쌩쌩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약품을 처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0: 소비자한테 구미가 당기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1: 넣겠죠. 그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지 않은 바나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그 뉴질랜드산 키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참다래 이런 거를 먹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쵸. 굳이 외국에서 들어온 걸 먹을 필요가
0: 사람들은
1: 없다는
0: 아마
1: 거죠.
0: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1: 가격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네, 아프로디테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의 포를 들으셨습니다. 기후위기와는 살짝 관계가 없고요.

0: 북방구에 여전히 사계절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식탁 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식품을 취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위주로 먹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
1: 네.
0: 밖에도 그것과 연관되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까운 먹거리를 이용한다는 건, 지구를 구한다라는 거, 식품의 이동 거리를
0: 네.
1: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래서 지구를 구한다라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죠.
0: 네.
1: 왜 우리 말에 밥이 보약이다 이런
0: 맞아요.
1: 말이
0: 맞아요.
1: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 동원이라는 말도 있죠.
0: 네.
1: 그런데 그 의식 동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실감하게 된그 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좀 됐는데
0: 네.
1: 그 커뮤니티 매핑으로 유명한 그 이만수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가 에, 올리신,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든요. 강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미국의 병원에서는 처방전에 약 말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처방하기도 한대요.
0: 아, 먹는 거를.
1: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0: 우리나라 한의원 같네요. 좀.
1: 아. 아니, 근데 거기는 아예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그 병원 그 지하에 가서
0: 식품을 직접.
1: 가지고 간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0: 너무 힘든데.
1: 처방에 그게 없어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물론 약으로도 병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영양소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 그런 뭐 비타민이나 이런
0: 음식으로.
1: 것들을 먹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0: 합리적인
1: 예,
0: 방법이네요.
1: 좋은 방법이다.
0: 네.
1: 그러면서 바로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약만을 하는 처방 말고 이런 식품과 관련한 그 싱싱한 야채나 채소를 먹고 이런 걸
0: 건강을
1: 예,
0: 유지하고,
1: 건강을 유지하는
0: 약간의
1: 이런
0: 식이요법이네요.
1: 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알려드렸습니다.
0: 네.
1: 예.
0: 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는 어떤 농업을 지지하는지, 또 어떤 세상을 선택하는지와도 연결되겠네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식탁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1: 네.
0: 지구를 위한 식탁은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그 다음에는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 갑자기 죄 짓는 기분입니다.
1: 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버려지는 그 식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작물이.
0: 좀
1: 그러니까 아예
0: 널찍하게 지어져서
1: 아니죠. 그런
0: 그러면
1: 게 아니라 못생겨서. 너무
0: 너무
1: 커서,
0: 좋은
1: 너무
0: 것만
1: 작아서, 예.
0: 판매하려고
1: 그래서
0: 하는.
1: 아예 선택받지 못하는 거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30%가
0: 버려진다.
1: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청 많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옮겨 적어왔어요. 그래서 예, 우리 최은경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1: 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0: 예.
1: 네, 농장에서 재배된 식재료가 식탁의 포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음식이 낭비되는 수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채소는 너무 크다고 혹은 너무 작다고 거절당하고 곡물은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와중에 쏟아져 내리고 우유는 트럭으로 운반되는 도중 상해버리고 과일은 진열장에서 물러 터지고 고기는 포장된 채 유통기간을 넘겨버리고 저녁 뷔페 음식 중 남은 것은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버리게 된다. 1970년에 미국인은 매일 평균 150g의 음식을 버렸다. 오늘날 이 수치는 300g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가정에서 최근 매일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의 20%는 먹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물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0: 저도 부끄러워지네.
1: 또 생각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화를 보면 미국 드라마 이런 맞아요. 거를 보면 걔네들은 왜 먹다가 한 입 먹고 쓰레기통으로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그게 가장 눈에 거슬려서 그거에 막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 저자도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쓰지 않았을까?
0: 너무 부끄러워서.
1: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읽어
0: 네, 볼까요? 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는 엄청난 비극이 담겨 있다. 매일 거의 10억 명이 배를 굴린 동안 또 다른 10억 명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망쳐 버린다.
1: 다음. 절반쯤 먹다 버린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면 도대체 왜 우리가 땅을 갈았는가 생각하게 된다. 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솎아냈을까? 왜 수확기를 몰고 탈곡기를 돌리고 저장고를 채웠을까? 왜 소에게 송아지를 낫게 했을까? 왜 이 송아지를 사육장으로 몰고 가 살을 찌웠을까? 왜 고기 덩어리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을까? 왜 냉장고를 고치고 라벨을 디자인하고 비타민C의 함량을 계산하고 고기와 빵과 과일과 상자와 병과 포장용기에 든 설탕을 가게와 학교와 레스토랑과 병원에 실어 나르기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카뷰레테를 교체했을까? 왜 상점에 가서 통로를 걸어 다니며 살펴보다 선택해서 사고 자르고 으깨고 간을 해서 음식을 내놓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노동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집을 떠나 일을 하고 또 일하고 일하는 것은 이런 공급의 엄청난 전 세계적 연결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루어낸 모든 것의 40%를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는다.
0: 음식물을 쓰레기 매립지에 던져 넣을 때 우리는 그냥 칼로리 덩어리를 던져 넣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던져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풍요에 대한 무자비한 추구에 이끌린 결과 우리가 공허하고 소모적이고 명백한 빈곤의 한 가운데로 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제 잠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가? 엄청나네요.
1: 네.
0: 너무 막 가슴이...
1: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막 장 볼 때도 인터넷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0: 저도 안 합니다.
1: 직접 가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들었다 놨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와서 조리하고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나서 냉장고에 있다가 버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0: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하는... 네. 다시 읽어봐야겠어. 이거 적어놓고.
1: 네. 생산된 모든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 의해 버려진 음식물은 매년 10억 톤에 달하고요.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또 처리할 때도 엄청난 돈이, 비용이 들어요. 에너지도 들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20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연간. 1년에 20조 원.
0: 그 정도면 진짜 아프리카 어린이들 막 모이겠어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분배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시스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뭐죠? 신발 한 켤레를 주문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공장에서 택배로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니면 며칠 후에 우리가 집에서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0: 갑자기 저희 집 냉장고가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1: 그래서 저도 이번에 냉장고를 바꿨거든요. 냉장고가 굉장히 오래 썼는데 소리가 밤에 계속 나는 거예요.
0: 물도 나오고.
1: 그래서 이제 겁이 나죠. 이렇게 더운데 갑자기 제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바꾸고 나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0: 다 보여.
1: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보고 가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장보러 자주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면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버리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몇 개씩 사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0: 자, 누군가는 정성껏 키우고 또 누군가는 운반하고 누군가는 포장하고 누군가는 맛있게 요리했는데 결국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탄소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일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 왜 얼마 전에 우리가 안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그런 캠페인도 했잖아요.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해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인증샷 올리기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다 먹고 쓰레기 줄이 아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 음식물 쓰레기로 가면 뭐 반은 물론 뭐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료나 뭐 퇴비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그 다 수용할 수 없대요. 그럼 남은 것들은 뭐 버려지겠죠. 바다에 투기를 하거나 땅에 뭐 매립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음식물 같은 걸 땅에 매립하거나 하면 그 안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기후
0: 위기에 또 반하는
1: 온실 거죠. 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라서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매립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0: 저희가 오늘 막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다섯 가지를 이경쌤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고기를 줄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폴 메카트니가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캠페인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날로 정해서 고기를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먼 거리에서 온 식품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 탄소 배출도 줄인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도 이용하고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으면 또 한겨울에 수박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게 조금 조리해서 다 먹는다. 그 다음에 그러려면 우리가 장을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걸 계기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집의 식단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한 끼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탄소 식단을 고민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진행해
1: 이희경,
0: 최홍경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부곤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10월이 왔습니다. 10월은요 참 마법과도 같은 달인 것 같아요. 선선한 바람을 느끼면서 독서하기에도 너무 좋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운동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아름다운 산세와 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등산하기에도 너무 좋은 그러한 10월입니다. 하지만요 꼭 이렇게 독서나 운동이나 등산이 아니더라도 그냥 저녁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차창 밖을 바라보는 것도 이 계절의 하나의 멋진 풍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어떤 것을 하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완벽한 달이 바로 지금 10월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10월달 뿌띠의 추억의 팝스 이 노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1991년에 제이슨 도노반이 부른 Any Dream Will Do라는 노래입니다. 10월 뿌띠의 추억의 팝스 두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1976년에 전설적인 락밴드 이글스가 부른 호텔 캘리포니아가 되겠습니다. 이글스는요, 1971년에 결성이 됐고요. 미국의 전설적인 락밴드죠. 컨트리 락과 하드록을 아우르는 아주 정교한 사운드와 환상적인 보컬 화음으로 70년대 아메리칸 락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락밴드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요, 황량한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여행자가 있는데 이 여행자가 미스테리한 호텔 캘리포니아에 머무르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호텔 캘리포니아인데요. 캘리포니아 호텔이 되는 거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좋은 낙원 같지만 한번 들어보면 절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기괴한, 이상한 그러한 장소로 묘사가 됩니다. 이것은요, 1970년대 미국 사회를 그야말로 뒤덮었던 물질주의적 풍요의 어떠한 덫과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이면 속에 들어있는 타락과 또는 중독, 그리고 어떠한 허무함을 날카롭게 풍자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운 밤 사막의 고속도로, 내 머리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 콜리타스의 은은한 향이 공기 중으로 퍼져가고 있었지. 저 멀리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데 머리는 무거워지고 시야는 흐려졌지. 늦은 밤 쉴 곳을 나는 찾아야 했는데 문가에 그녀가 서 있었지. 들리는 종소리,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 이건 아마 천국 아니면 지옥일 거야. 그리고 그녀는 촛불을 켜서 내게 길을 비춰주었지. 복도 쪽에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것 같아. 캘리포니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캘리포니아 호텔에는 방이 많아요. 연중 언제라도 방이 있어요. 네, 이렇게 황량한 사막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한 여행자가 몸도 마음도 지치고 그런 상황에서 숙소를 찾고 있는데 미스테리한 호텔 캘리포니아에 머물면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네,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월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오늘의 세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1984년에 바로 조지 마이클이 부른 Careless Whisper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경솔한 속삭임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조지 마이클은요, 영국의 팝 듀오 웸, 잘 아시죠? 이 웸으로 데뷔를 했고, 뛰어난 작사, 작곡 능력을 가지고 있고, 독보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솔로로서도 아주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팝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areless Whisper 노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노래는요, 한순간에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한 남자의 뼈저린 후회와 절망을 노래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경솔한 한 거짓말 때문에 가장 소중했던 연인의 신뢰를 영영 잃어버렸음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가득 찬 마음 때문에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인과 춤을 출 수 없다라는 비극적인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었군요. 네. 첫 부분 노래의 가사를 잠깐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의 손을 잡고 춤을 추자고 무대로 이끌 때면 나는 정말 확신이 서질 않아. 음악이 끝나가면서 당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지. 그리고 그것은 전부 슬픈 이별이라는 것을. 다시는 춤을 추진 않을 거야. 죄책감이 드는데 이 발로 리듬이나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아닌 척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당신이 바보가 아니란 걸 나는 알아.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어리석은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 한 남자의 뼈저린 후회와 절망을 노래하는 곡. 그래서 그러한 죄책감으로 다시는 예전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인과 춤을 출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비극적인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 바로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지 마이클의 Careless Whisper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월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네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1971년에 나온 곡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바로 돈 맥클린의 Vincent가 되겠습니다. 돈 맥클린은요, 서정적인 멜로디와 한편의 시와 같은 가사로 미국 포크 음악의 전성기를 이끈 싱어송 라이터죠. 대표곡으로는 아메리칸 파이와 빈센트가 있고, 이와 같이 시대를 초월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른 그러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 빈센트 노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불운했던 천재 화가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인 별이 빛나는 밤, The Starry Night죠. 별이 빛나는 밤을 바로 모티브로 해서 그의 삶을,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헌정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빈센트 반 고흐를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외면하고 조롱을 할 때, 그의 이 내면에 가득했던 이 순수한 예술적 열정과 이 지독한 외로움을 시적으로, 음악적으로 잘 그려낸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겪어야만 했던 영혼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이 그의 진심과 아름다움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차가웠음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을 잠시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별이 총총 빛나는 밤에 팔레트에 파란색과 회색을 칠하고 내 영혼의 어둠을 꿰뚫는 눈을 통해서 한 여름날의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언덕 위에 그림자들이 있고 나무들과 수선화를 그려봐요. 산들바람과 겨울의 쌀쌀함을 느끼면서 눈 내린 니넨 화복 세상 위 색을 담아서. 이제야 나는 알았어. 당신이 내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제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뇌했는지. 또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들은 듣지 않았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고, 어쩌면 지금은 그들은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지. 네, 방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불운했던 천재 화가인 이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인 The Starry Night, 별이 빛나는 밤을 모티브로 해서 그의 삶을 위로하는, 그래서 그에게 바치는 헌정곡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네, 돈 맥클린의 빈센트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10월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다섯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요, 1965년에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비틀즈의 명곡이죠. Yesterday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틀즈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비틀즈는요, 존 레논, 폴 매카트니, 조지 해리스, 링고 스타로 구성되어 있죠. 영국의 전설적인 4인조 락 밴드입니다. 1960년대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패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주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고, 전 세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하고,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밴드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 Yesterday라는 이 노래는요, 이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화자가, 주인공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바로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되는 거죠. Yesterday, 즉 과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겠죠. 아무런 걱정 없이 사랑이 전부였던 어제, Yesterday와 이별의 아픔을 마주한 고통스러운 오늘을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죠.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으로 인해서 연인을 떠나보내고 난 뒤에 시간을 되돌려 다시 어제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인간의 깊은 후회와 또 그러한 상실감을 잔잔한 어쿠스틱 기타와 현악 사중주 선율로 표현한 그야말로 명곡이 되겠습니다. 앞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난날, 나의 모든 시름들이 멀리 사라진 듯 했어. 근데 이제 그들은 여기에 머무르려고 해. 나는 지난날을 믿었는데 갑자기 내가 지난날에 반도 안 되는 남자처럼 느껴졌어. 그림자가 내 머리 위에 드리워졌고, 갑자기 지난 날이 떠올라. 왜 그녀가 떠나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그녀는 말해주지 않았어.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 말했는지 나는 지난 날이 그리워. 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주인공이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또 괴로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1965년에 나온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비틀즈의 명곡 Yesterday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틀즈의 명곡 Yesterd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몇번 들어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10월에 뿌띠의 추억의 팝스 여섯 번째 팝송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987년에 나왔습니다. 글렌 메데리오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우리말로 하면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러한 노래가 될 텐데요. 원래 원곡은 1985년에 나온 조지 벤슨의 노래가 원곡입니다. 이 글렌 메데리오스는요, 하와이 출신이고요. 감성 보컬리스트로서 17세의 어린 나이에 이 곡을 리메이크를 해서 그야말로 전세계 모든 차트를 휩쓸었죠. 그래서 80년대 후반을 대표하는 하이틴 팝스타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도 확고한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는 그러한 달달한 달콤한 발라드가 될 텐데요. 앞으로는 내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게 변할지라도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가 되겠죠. 내 삶에 당신이 없다면 낮도 밤도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달라는 진심어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의 곁에 내 곁에 그대 없이 홀로 살아야 한다면 낮은 너무나도 공허할 것이고 밤은 너무나도 길 거예요. 그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명확하죠. 사랑에 빠져본 적은 있지만 이토록 강렬했던 것은 처음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꾸었던 그 꿈들이 우리를 원하는 세상으로 데려가 주겠죠. 날 안아주세요. 날 느껴주세요. 난 그대 없이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향한 사랑을 바꿀 순 없어요. 이젠 알아줘요. 내가 이토록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에게 확신시켜 줄수 있는 것은 나는 그대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구구절절이, 네,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바치는 가장 순수하고도 확고한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는 달콤한 발라드 노래. 하와이 출신의 글렌 메데리오스가 부른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렌 메데리오스의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0월 뿌띠의 추억의 팝스 7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요, 1972년에 나왔습니다.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세상 꼭대기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 카펜터스는요, 남매 듀오인데요. 이 카렌 카펜터와 리처드 카펜터로 구성된 남매 듀오죠. 그래서 카펜터즈가 되는 겁니다. 카렌의 천상계 보컬과 리처드의 천재적인 편곡으로 70년대 대중음악계를 풍미한 소프트팝의 대명사죠. 이 Top of the World는요, 진정한 사랑을 만난 순간에 찾아오는 그야말로 주체할 수 없는 벅찬 행복한 그런 행복감과 삶에 대한 찬사를 아주 경쾌하게 노래를 했죠. 연인이 보내주는 따뜻한 사랑 덕분에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그러한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람마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는 그야말로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죠. 앞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런 기분을 느끼고 나니 내가 보는 모든 것들에 경이로움이 있어요.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내 눈엔 태양이 가득해요. 그것이 꿈이라 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내가 바라던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확실해요. 그것은 바로 그대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대는 내가 지금껏 보아온 하늘과 같은 사랑이에요. 나는 세상 꼭대기에 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그대가 여기에 있은 이유로 내가 찾게 된 사랑이에요. 그대의 사랑이 나를 세상의 꼭대기에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Top of the World가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을 만난 순간 찾아오는 느끼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큰 행복감과 삶에 대한 찬사를 아주 기분 좋게 경쾌하게 노래한 곡. 바로 이 카펜터즈의 Top of the World.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펜터스의 탑 오브 더 월드 함께 듣고 왔습니다. 10월의 뿌띠의 추억의 팝스 여덟 번째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요, 1980년에 나온 전설적인 그룹 아바의 The Winner Takes All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그러한 노래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그룹 아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룹 아바는 1970년대와 80년대를 휩쓸었던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4인조 팝 그룹이죠. 로서 중독성이 아주 강한 멜로디와 세련된 혼성 화음으로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실제 멤버였던 비오른과 아그네사 부부의 가슴 아픈 이혼 과정 중에 만들어져서 이 곡의 애절함과 비장함이 극대화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나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가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건 나를 아프게 하지만 이제는 지난 일이지.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지.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더 낼 에이스도 없어. 승자가 모든 걸 갖는 거야. 패자는 작아져 서 있고 승리 옆에서 말이지. 그게 그녀의 운명이지. 실제 멤버였던 이 아바의 4명의 멤버 중에서 실제 멤버였던 비오름과 아그나에사의 부부의 실제 그 이혼 과정 중에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애절함과 비장미가 극대화된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아바가 부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네, 이번 2026년 10월 방송은 1년 중 가장 행복한 계절 10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보았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땐 잠시 내려놓고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서 소개되었던 팝송과 함께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도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11월 달에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11월 달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2026년도 이제는 2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생각하니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뿌띠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but you're not fucking thought, accept it.

But you're not fucking nothing except nothin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내일이면 가을바람에 찬 이슬이 맺힌다는 할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휘수는 격리된 채로, 선호는 경무에 시달리는 채로 회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일들이 펼쳐질까요? 우리의 거리 제5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마이크 페리의 월라이프 들으며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0: 아, 오셨습니까?
1: 아, 안녕하세요.
2: 대표님, 어떻게 이런 뜨내기 같은 사람이랑 일을 하는 겁니까? 이번에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변덕스러워요? 이미 제작 들어간 건 어쩌라고요? 이럴수록 저희 쪽도 손해가 커지는 거 모릅니까? 기존에 소통했던 강희수 부장님은 어디 있습니까?
0: 아, 지금 강 부장은 휴가 중이어서.
3: 부장님이 마음대로 휴가 가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2: 내 말이 그 말이야.
0: 자,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대성 씨, 차 좀 내와요.
1: 네, 알겠습니다.
4: 대표님.
5: 부장님.
3: 아, 오셨군요.
0: 강 부장이 어떻게?
4: 사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부재중일 때 하필 이런 일이.
2: 아이고, 강 부장.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4: 네, 정말 죄송해요. 대표님이 갑자기 담당을 바꾼 데다 업무 공유를 해주시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대표님이 일밖에 모르는 분이셔서 마음 상하셨다면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저랑 같이 검토하실까요?
6: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7: 그러게나 말이에요.
2: 이제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4: 만족하셨다니 다행이에요.
2: 대표님.
0: 네.
2: 서로의 신뢰를 위해서 잘 좀 해주시죠. 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거래 자체를 고려할 일이 또 생길까 염려됩니다.
0: 알겠습니다.
2: 그럼 또 봅시다, 강 부장님.
4: 네, 안녕히 가세요, 사장님.
0: 위약금 건은 잘 넘어간 거 확실하지?
4: 네, 제가 담당자로 복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진행한다면 양사간 손해도 최소화되고 사장님도 위약금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으셨잖아요.
0: 이번 일은 강 부장이 힘을 썼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생각 정리하면서 쉬도록.
4: 네, 대표님.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박 대리는 잠깐 이 서류 좀 등기 보내고 와요.
1: 네? 지금요?
0: 급한 일이니까 얼른.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다들 좀 회의를 해보지.
8: 네, 알겠습니다. 네,
9: 알겠습니다. 또 시작이야.
6: 이번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지?
9: 지친다, 진짜.
8: 힘내보자고요.
0: 다들 지금 강 부장 휴가 겸 격리 중인 거 알지? 박 대리가 또 강 부장 무서워서 일 못하겠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해서 잠깐 격리했어. 내가 명색이 대표인데 이런 의견은 반영해서 업무 환경을 개선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실 강 부장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건 맞아. 그렇지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해선 의견을 모아봐야겠어. 난 좀 불편하고 무서운 것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 솔직하게 얘기들 좀 해봐.
10: 아니요. 저는 불만도 없고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 처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5: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오히려 박 대리님이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운한 일을 공적으로 공론화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도 선 넘는 것 같고 부장님보다 박 대리님이 여러모로 더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8: 저도요. 강 부장님은 괜찮은데 박 대리님이 좀 불편합니다. 박 대리님이 자꾸 실수해서 야근이 늘어요.
4: 대성 씨가 불만을 토로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에 걸친 여정은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었다.
5: 부장님이다.
6: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8: 부장님.
4: 안녕하세요.
3: 아유, 부장님 보고 싶었어요.
4: 감사해요. 쓰레기통 누가 비워놨네?
10: 아, 쓰레기통은 선호 씨가 채워놨어요. 안 계실 동안.
4: 아, 그래요? 계속 신경 써줬구나.
7: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4: 사무실은 오랜만이네요, 선호 씨.
7: 아, 네. 그렇네요. 다행이다. 진짜로.
4: 그럼 저는 대표님 좀 뵙고 올게요. 대표님, 저 왔습니다.
0: 그래. 저번에 준 이메일은 읽어봤네.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4: 네, 그러셨군요.
0: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봤고, 내가 좀 무심히 굴고 몰아갔던 거 인정해. 강 부장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4: 네.
0: 요새 옛날 생각이 많이 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고생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괜찮다면 다시 우리와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4: 그럼 자리 격리권은요? 저만 혼자 참으라는 건요?
0: 그거는 없던 걸로 할게. 원래 자리에서 원래 하던 대로 편하게 해.
4: 그렇다면 저도 제안 드릴 게 있는데요.
0: 뭔데?
4: 앞으로는 양쪽 계약이 형평성 있게 됐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0: 그렇다면
11: 요새 주말마다 놀러 다니느라 정말 행복하단 말이죠. 디스크 있다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집까지 와서 간호해줬지 뭐예요.
10: 일할 때 쓰는 허리랑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쓰는 허리는 다른가 보지? 일할 땐 허리 아프다고 하더니.
11: 종종 누워있긴 한데 아무튼 난 만족한다고. 여자친구도 그럴걸요?
10: 여자친구가 그걸 정말 만족스러워한다고?
12: 맨날 누워서만 데이트하는데? 어디서든 논팡이군.
0: 강 부장이 다시 돌아오게 됐다. 자, 이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으니 열심히들 해보자고.
4: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앞으로 강 부장한테 누나처럼 받아달라느니 결혼, 육아 같은 얘긴 절대로 꺼내지 말라고. 예의 지켜서 잘 대해주도록 강 부장 존중해 주란 말이야.
12: 저건 대표님만 하는 얘기잖아요. 자기만 지키면 되는 얘기 아니에요?
10: 그러니까 말이오.
0: 특히 대성 씨는 그만 징징거려. 할 만큼 했잖아. 됐지? 그럼 난 이만 들어가 보겠네.
4: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11: 저기, 하나 제안할 게 있는데요, 부장님.
4: 뭔가요?
11: 지금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랑 프로필 사진이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저를 향한 적용 멘트로 상당히 의심되는데요. 카카오톡도 직장 동료가 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니 눈에 띄지 않게 좀 조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 이건 또 무슨 초치는 소리야?
4: SNS는 사적 공간인데요. 언제부터 카카오톡이 공적 공간이 됐을까요?
10: 부장님은
12: 동료가 아니라 어미난 상사예요. 근데 자신의 짐작만으로 적용 멘트니 조심하니 하는 건 너무 위아래가 없는 거 아닐까요? 부장님께 너무 피해 의식이 큰 것 같습니다.
11: 닥쳐! 너나 위아래 챙겨. 저 부장님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몇 달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울해요. 그래서 병원도 다닌다고요. 이게 피해가 아니면 뭡니까?
12: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자친구랑 주말마다 놀러 다녀요. 선배 허리 아픈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 우울한 건 정신과 가서 진단이라도 받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배가 일을 못... 잘했으면 덜 우울했겠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부장님 그만 매도하세요.
11: 이 자식이 못하는 소리가 없나?
13: 야!
11: 너 내가 네 앞길 못 막을 줄 알아? 말 똑바로 해.
12: 선배가 막는다고 못 갈 길이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11: 이 새끼가 근데 씨.
10: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으니 그만해요, 대성 씨. 선호 씨도 진정해. 응?
11: 어쨌든 직장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공적 공간이에요. 이건 감시나 피해의식이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니까 직장 동료로서 예의를 차려주세요.
4: 아, 그래요. 정 그렇게 불안하면 프로필 사진 가리고 상태 메시지도 내리면 되죠.
11: 하지만...
4: 선호 씨, 괜찮으니까 따라 나와요.
7: 하여간 집착 오지네.
11: 뭐야?
10: 이 접착제 오지게 좋다고.
7: 회사에서 너무 큰 소리 내서 죄송해요, 부장님.
4: 잘했어요, 선우 씨.
7: 네?
4: 내가 하고 싶은 말 선우 씨가 다 해주던데? 든든해요.
7: 든든해요? 하지만 아까는...
4: 아, 그건 대성 씨한테 괜히 건수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선우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어찌나 통쾌하던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7: 네, 그럴게요.
4: 그 이후 선우 씨는 한층 더 나를 졸졸 쫓아다니며 챙겨주기 시작했다.
8: 어라? 물티슈가 어디 있더라?
7: 여기요.
4: 네. 혹시 인주...
7: 제가 찾아올게요. 여기 있습니다.
4: 고마워요. 목이 칼칼...
7: 목이 좀 건조하세요? 물 드릴게요. 잠시만요.
10: 선우 씨, 저도 물 한 잔... 벌써 갔네?
4: 이거라도 마실래요?
10: 오, 에너지 드링크! 감사합니다. 선우 씨 눈엔 부장님만 보이나 봐요. 예전보다 훨씬.
4: 그러게요. 네?
10: 나도 고생 많았는데 이런 밀착 마크 받아보고 싶네요.
4: 아니, 그게 아니라...
7: 자, 부장님, 물이요. 혹시 몰라 미지근하게 해왔어요. 근데 두 분이 왜 그러세요?
4: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른 가봐요, 선호 씨.
7: 네, 알겠습니다.
10: 부럽네. 나는 물 대신 비타민 먹어야겠다.

0: 네, 선배님.
1: 우리 회사로 박대성 씨 이력서 왔었는데 지훈 씨가 레퍼런스 체크 도와줬다는 거 알지?
0: 네, 알고 있어요.
1: 결과 나왔거든. 마침 휘스도 업무 복귀했다길래 겸사겸사 연락했어.
0: 감사해요. 걱정해주셔서.
1: 뭘. 이번 사건 나 말고도 몇몇이 더 아는 눈치더라. 여기 업계 생각보다 좁아.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상사한테 그런 식의 태도면 어디든 같이 일하기 어렵지. 이 일로 휘수가 회사를 나가기까지 했다면 더더욱 말이야. 물론 휘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 처리가 유하게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아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
0: 저야 뭐.
1: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머지는 세상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이 일을 아는 사람들 중에 휘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휘수 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0: 고맙습니다, 선배님.
1: 그래, 박대성 씨한텐 며칠 뒤에 정식 연락할 거야. 그럼 조만간 시간 맞춰서 밥이나 먹자고.
0: 네, 그럴게요. 그럼 들어가세요, 선배님.
2: 박대리,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왜 이리 이 모양이에요? 대체 잘하는 게 뭐냔 말입니다.
3: 네?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2: 내가 협약서를 잘 정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류를 대체 왜 이렇게 빠뜨리는 겁니까? 숫자는 또 왜 틀려요? 이 과제 따르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대강하냐고! 게다가 작업실에서 작업 끝내면 잘 정리해 놓으랬더니 왜 치우지도 않고 여기 앉아있어요? 하여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저번에도 위약금 조항 안 보고 마음대로 주문했다가 취소하고, 박대리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 될 만큼 강부장 몰아붙였으면, 그랬으면 박대리도 제대로 일해야 할 거 아닙니까?
3: 저도 억울합니다.
2: 아, 그놈의 억울함! 억울하면 애초에 잘하라고! 언제까지 징징거리면서 지낼 거예요? 나 약해 빠져가지고.
3: 대표님!
2: 강부장!
0: 네.
2: 미안하지만 강부장이 대신 살펴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요?
0: 네, 해보겠습니다.
2: 강부장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박대상 씨, 월급 축내지 말고 일 좀 제대로 해요. 허리 나가서 봐줬더니 여자랑 놀기나 하고, 이거야 원 쓸모가 있어야지.
3: 너무하시네요. 강부장님 돌아왔다고 대표님도 강부장님 편만 들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나서주지 않고, 지금 이 상황 올바른 겁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실수했다고 비난하고 인간적으로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4: 대성씨, 말할수록 점점 추해지니 진정을.
3: 됐어요! 어차피 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일찍 나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죠. 이런 인간미 없는 회사 저도 미련 없습니다.
2: 뭐?
3: 아, 그만둔다고요, 저!
0: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대성 씨는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정리하고 나갔다.
3: 저 갈게요.
4: 네, 대성 씨. 잘 가요.
5: 안녕히 가버리세요.
3: 저 자식이 끝까지... 부장님, 부장님 입장에서는 부장님이 옳았겠지만 전 버거웠어요. 이 세상에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덕분에 저도 많이 단단해졌어요. 어디서든 잘 지내길 바랄게요. 정말 재밌게도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5: 어? 대성 선배 커플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이랑 인스타에 있었던 거 다 내렸네요?
6: 어, 들어보니 헤어졌다던데?
5: 왜요? 아니, 겉보다 아직도 대성 선배랑 연락하고 지내신 거예요?
6: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연결망 같은 거지? 디스크가 더 터져서 여자친구랑 싸웠대요.
0: 여자친구가 그 허리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요?
6: 그게 그걸 믿고 너무 누워만 있었나 봐요. 거기다 뭐라더라? 대성 씨가 점집에 갔는데 여자랑 헤어져야 운이 나아진다는 말을 듣고 싸운 김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7: 아, 그렇구나.
8: 정말 최악이야.
5: 부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7: 뭘요. 선호 씨가 응원해주고 지훈 씨도 애써주고 나머지 사람들도 지지해준 덕분이죠. 도와주지 않았더라도 나 나름대로 했겠지만 도와준 덕분에 상황이 더 부드럽게 풀렸어요.
5: 대성 선배가 부장님 계속 비난하고 저격한다고 몰아붙인 것도 모자라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저라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상태 메시지 감시했던 건 정말 아휴.
7: 이제 대성 씨 퇴사했잖아요. 다 차단했어요. 아, 그동안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5: 잘하셨어요. 진짜 부장님 대단하세요. 너무 빡빡한 시간들이었는데.
7: 알아줘서 고마워요.
5: 부장님은 회사에 정이 남아있어서 복귀하신 건가요?
7: 돈 버는 거랑 정 남았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그냥 실리적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참에 저도 제가 어떤 것들을 쌓아왔는지 돌아보고 제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봤고요. 힘들었지만 그만큼 배운 게 많아요.
5: 역시 멋지세요, 부장님. 뭔가 더 단단해지신 것 같아요.
7: 그래 보여요?
5: 네, 그래서 더 좋아졌어요.
7: 선호 씨.
5: 그래서 말인데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0: 몇 분이신가요?
1: 두 명입니다.
0: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2: 우와, 예쁘다. 식물원 카페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네요. 꼭 정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1: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번에 꽃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회사 문제 대응하느라 시간이 다 가버려서 아쉬워서 준비해봤어요.
2: 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선호 씨가 매번 기분 좋게 만들어주네.
1: 부장님도 매번 따뜻하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힘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2: 언제나 힘이 돼요. 정말로.
1: 부장님,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앞으로 쭉.
2: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는 회사가 아니니까 밖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불러도 될 것 같은데.
1: 예? 어떻게?
2: 이를테면 이름으로 부른다던가.
1: 이름이요? 이름.
2: 네.
1: 그럼 강희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음식을 시켜볼까요, 희수 씨? 희수 씨, 여기 커플 세트가 있는데 괜찮으시면 시키시겠어요? 할인도 됩니다.
2: 그래요, 그렇게 해요.
1: 저 희수 씨.
2: 네?
1: 그냥 불러봤어요.
2: 용건 있을 때 불러요.
1: 아, 빨리 익숙해지기 위해 열심히 연습 중인 걸로. 용건 하면 안 될까요?
2: 뭐 그런 거라면.
1: 저기 봐요, 희수씨, 여긴 크레이프도 맛있대요. 같이 시킬까요?
3: 언니, 무슨 일이야? 요새 왜 이렇게 천장을 많이 봐? 저기에 뭐 있어?
0: 날 지켜주고 싶대.
3: 누가?
0: 내가 따뜻하대.
3: 누가?
0: 날 좋아하는 사람이.
3: 아, 모르겠어. 아, 언니 밥 종류별로 먹이는 사람? 진짜 언니가 따뜻하대? 완전 썸티인데도? 서로 따뜻하구나. 그래, 둘이라도 따뜻하다니 됐지 뭐. 비록 난 춥지만.
0: 추우면 옷을 더 입으시던가. 그러는 너도 그다지 F 감성 아니거든.
3: 아무튼 재밌는 얘기네. 좀 더 해봐.
0: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고 같은 회사라 사내 연애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다니나. 그런 게 조심스러워 고민이지.
3: 나야 뭐 두 사람 의견이 맞으면 상관없고. 연애하다 헤어지면 언닌 회사 터줏대감이니까 대표가 잘 안 놔줄 거고. 그 사람이 불편해서 퇴사할 건데 뭐가 걱정이야?
0: 그건 그래. 일리가 있다.
3: 과거 경원 씨랑 만났을 때 경원 씨는 언니한테 배려받기 바빴지 언니를 잘 챙겨주진 않았어. 난 그게 불만이었고. 그런데 지금 언니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좀 달라 보여. 계속 챙겨주려는 느낌? 그래서 마음이 놓여.
0: 그래?
3: 응. 그러니까 차이나는 조건들보다 그 사람이랑 거리를 더 좁히고 싶은지 살펴봐봐. 언니는 조건보다 마음을 보는 사람이잖아.
0: 그 사람과의 거리라. 그런 내 질문에 대답을 주듯 시간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주었다.
4: 희수가 고생 끝에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데 성공했네요. 선호와도 좀 더 가까워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설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11월에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희수 역의 호랑, 선호 역의 이웃랑, 대표와 지훈 역의 허명, 대성역의 김사나, 선배역과 작가, 진행의 월하랑, 연출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에서 함께하고 있는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강아지가 걷다가 갑자기 한쪽 뒷다리를 들고 깡충깡충 걷는 모습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다가 잠시 뒤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네 발로 멀쩡하게 잘 걷기도 합니다.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다리를 다친 것인지 아니면 발바닥에 이물질이 묻어서 그런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슬개골 탈구입니다. 특히 소형견을 키우는 보호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큼 아주 익숙한 질환인데요. 이 탈구 문제는 왜 생기는 것인지, 몇 기부터 치료해야 하는지, 수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슬개골 탈구의 증상부터 진단과 치료, 또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우리 수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메디컬센터 대표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이 됐습니다.
1: 네.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0: 예,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네. 예, 이제 10월만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도 막 생각나고 사람이 좀 센티미터해진다고 할까요?
1: 네.
0: 원장님 그런 거 없으세요?
1: 가을을 좀 타보고 싶습니다.
0: 아, 네. 너무 바빠서 나는 가을을 탈 새도 없다.
1: 네.
0: 아, 오늘도 도움 말씀 네 기대하겠습니다.
1: 네.
0: 슬개골 탈구, 일단은 워낙 많이 들어본 단어긴 한데 정작 어디에 있는 뼈를 이 슬개골이라고 하는 것인지 또 어떤 질환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좀 정의를 내려볼까요?
1: 그러니까 결국 슬개골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저희가 무릎 앞쪽에 있는 작은 뼈를 슬개골이라고 그러니까
0: 무릎
1: 한다.
0: 무릎 슬자를 떴어서.
1: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냥 예. 쉽게 말해서 무릎 예. 앞쪽에 있는 뼈. 저희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잡히는
0: 네, 네,
1: 저희
0: 네.
1: 무릎에도 있는 그걸 슬개골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결국 슬개골 탈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 무릎뼈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0: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넓적다리가 있잖아요.
1: 네네.
0: 넓적다리 바로 아랫부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1: 맞습니다. 저희가 무릎을 굽혔다 펼다 할 때
0: 네, 네.
1: 저희가 대퇴골을 따라서
0: 네.
1: 작은 홈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거기를
0: 네.
1: 따라서 슬개골이 이렇게 굽혀졌다 펴졌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요. 그 홈을 벗어나서 탈구가 되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슬개골이 탈구가 바깥쪽으로 되느냐, 무릎의 바깥쪽으로 되느냐, 아니면 무릎의 안쪽으로 되느냐라고 해서
0: 이렇게 있는데
1: 네,
0: 바깥쪽으로 되느냐,
1: 안쪽으로
0: 빠지느냐에 따라서
1: 그걸 외측 슬개골 탈구냐, 내측 슬개골 탈구냐라고 나누기도 하는데
0: 네.
1: 사실 대부분 내측으로 빠지기 때문에 뭐 90% 이상의 강아지들에 있어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를 일컬어서 보통 이제 슬개골 탈구다라고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0: 안쪽으로 빠지나요?
1: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릎에서 제자리로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한마디로 위치를 벗어나면서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슬개골 탈구다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예, 정의를 내리고 있군요. 그러면 이게 빠졌으면 아예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 일단은 예. 초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순간적으로 빠졌다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0: 어머.
1: 가장 흔합니다. 그렇기
0: 그래요?
1: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잠시 동안 통증을 느낄 수가 있고 잘 걷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이게 슬개골이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위치에
0: 네.
1: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잘 걷기도 합니다. 네.
0: 그러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0: 네.
1: 저희가 이게 잠시 빠졌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0: 네네.
1: 기수가 있습니다. 슬개골 탈구라고 하는 게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는지에 따라서 1기, 2기, 3기, 4기를
0: 그렇군요.
1: 나누고 있거든요. 그거에
0: 예.
1: 따라서 아이 상태들에 따라 다 다르긴 하지만 슬개골이 대부분 초기에는 빠졌다가 금세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0: 네네.
1: 아이가 잘 걷다가 잘 걷지 못하다가 이런 것들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산책할 때 잘 걸어요. 앞서 나갈 때 뒤에서 보면. 그러다 한 번씩 뒷다리 이렇게 들다가 또 잘 걷다가 이런 게 반복되기도 하고 어느 땐 어느 날은 괜찮고 어느 날은 또 전혀 그런 증상이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보호자들이 더 헷갈리거든요.
1: 사실은 그런 보행을 일컬어서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이 스케줄이 빠졌을 때는 다리를 좀 들고 걷다가 네네네. 이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걷다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보행 자체를 스키핑 보행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슬개골 상태를 한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이게 단순한 어떤 그러니까 관절의 문제인지 디스크의 문제인지 슬개골의 문제인지를 집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죠?
1: 사실은 굉장히 증상 자체가 많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슬개골 그러니까 무릎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고관절 관절 다른 관절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디스크의 문제인 건지는 사실은 저희가 보행 상태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판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대부분 아이가 다리가 안 좋은 경우에 다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있거든요.
0: 네, 네.
1: 이런 상태에서는 정말 어떤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발바닥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0: 아, 그러네요.
1: 아니면 정말 발바닥에 피부에 뭐 가시 같은 게 박혀서 들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슬개골 문제인 건지 디스크 문제인 건지 고관절 문제인 건지 이 것들은 사실은 정밀하게 뭐 신경학적 검사나 영상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걸을 때 다리를 몇 번 들더라 해서 이거 슬개골 탈구인가라고 그냥 곧바로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이 슬개골 탈구 이야기를 하면 소형견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군요. 뭐 포메라니안, 말티즈, 푸들, 비숑 소형견에게 많이 생긴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1: 사실은 이제 포메라니안이나 푸들이나 이런 작은 소형 견종에 있어서 내측 슬개골 탈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긴 합니다.
0: 네.
1: 이건 약간 유전적인 소인도 좀 있는데요.
0: 네네.
1: 이게 사실 사람도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슬개골도 굉장히 크고 홈도 굉장히 깊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빼려고 하더라도 쉽게 빠지지가 않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0: 인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1: 인위적으로 저희가 빼려고 해도 잘 네. 빠지지가 않는 슬개골 자체도 크고 슬개골을 담고 있는 고랑 자체도 굉장히
0: 구조
1: 깊어서
0: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1: 그런데 네.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그 고랑도 굉장히 얇고
0: 아하.
1: 슬개골은 거기에 비해서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신체적인 특징이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소형견들이.
1: 그렇기 때문에 네. 소형견에서는 내측 슬개골 탈구가 많이 일어나는데
0: 네.
1: 그렇다고 대형견에서 안 일어난다라고 볼 수는
0: 네네네.
1: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대형견이나 소형견이나 다 슬개골 탈구가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소형견에서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조금 그 키우는 강아지의 어떤 그 선천적인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평소 생활할 때도 좀 조심할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이가 막 공놀이 좋아하고 점프하는 거 좋아하고 막 들어오면 막 앞발 들고 막 반기는 거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겠죠?
1: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네. 사실은 소형견에 있어서 사실은 뼈의 정렬이나 이런 것들, 홈의 모양, 그리고 근육과 힘줄이 당기는 이런 것들 방향, 구조 같은 것들이
0: 네네.
1: 사실은 함께 작용을 해서 슬개골 탈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고랑도 얇고
0: 예.
1: 이러한 근육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소형견 슬개골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어나는 어린 첫 번째는 좀 유전적인 성향이나
0: 네네.
1: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강하고
0: 네.
1: 그 외에 이제 팔짝팔짝 뛰거나
0: 네.
1: 아니면 다리를 좀 오래 쓴다거나
0: 네네.
1: 이런 과정에서 좀 심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네. 네. 아까 기수별로 이걸 나눌 수 있다. 1기부터
1: 네,
0: 4기까지
1: 네, 네,
0: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 1기부터 4기까지 이걸 판정을 하시는 걸까요?
1: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거를 슬개골 탈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1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0: 네.
1: 있고 만약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건 저희가 억지로 손을 가지고 슬개골 옆으로 밀었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슬개골 탈구 1기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에는 거의 정상 범위 있고 저희가 검사를 할 때 인위적으로 밀었을 때 밀리는 경우 이게 1기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슬개골을 저희가 옆으로 아무리 민다 하더라도 슬개골이 빠지지 않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슬개골 1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시 촉진시 밀었을 때 빠지는 경우가 네. 1기 그리고 2기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스스로 빠집니다. 스스로 빠졌다가 스스로 다시 정상으로 네. 돌아오는 경우를 슬개골 탈구 2기라고 보시면 되실 네. 것 같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슬개골 자체가 평상시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가 저희가 손으로 정상적인 위치로 밀었을 때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오는 경우가 슬개골 탈구 3기라고 보시면 되실 그렇군요. 것 같고 4기라고 하는 경우에는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상적인 위치로 잘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3기하고 4기는 구분을 하는 거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도 네,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네, 네. 슬개골이 정상적인 위치로 못 돌아오는 원인도 좀 다양할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홈이 파져 있는 게 사실 대퇴골이라고 하는 저희가 무릎 뼈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네. 되는데 저희가 슬개골 탈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대퇴뼈 역시도 변형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슬개골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뼈도 변형이 시작이 되는
0: 연결되어 있는 구조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겠죠?
1: 왜 그러냐면 힘줄과 다 네. 연결이 되어 있다. 네, 근육과 네. 힘줄이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슬개골 탈구 하나만 가지고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사실 그 윗뼈, 아랫뼈 같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가장 그 근처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십자인대 가 있어요.
0: 우리 십자인대 파열 맞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많이 부상당하는 게
1: 네,
0: 십자인대 파열이잖아요.
1: 그래서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십자인대 손상도 더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슬개골이 이렇게 탈구가 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찰이 있겠죠.
0: 예, 예.
1: 그러면서 이제 홈도 점점 얇아지게 되고 네네. 마찰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되게 종합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기와 4기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어 네, 보이지는 네, 않고 네. 수술적으로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네. 이것이 오히려 조금 더 초점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실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흔히 보호자들도 그렇고 그냥 내가 어디 아플 때도 그렇고 요즘 뭐가 이상했으면 무조건 이렇게 AI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1: 네네.
0: 해당 영상도 찾아보게 되고
1: 맞습니다.
0: 그러면 막 범람합니다. 정보가 뭐 2기면 수술해야 된다, 3기면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이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어떤 게 맞는 얘긴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1: 사실은 이런 질문을 이제 병원에서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뭐 몇 끼어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대부분 3기부터는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네, 되실 네, 것 네, 같고 네. 사실은 3기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냐? 그거는 아니세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2기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임상 증상이 심하고 예를 들어 임상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다리를 이렇게 드는 거겠죠.
0: 네네네.
1: 다리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정말 불편해하고 체중을 네. 지지를 잘 못하는 과정에
0: 그러니까
1: 있어서
0: 아예 딛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 2기긴 하지만
1: 맞습니다. 네. 2기인데도 그런 아이도 네. 있고 뭐 1기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적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예를 들면 십자인대가 좀 약하거나 아니면 근육량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거나
0: 네네.
1: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1기에서도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0: 네네.
1: 수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기에서는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1기라고 수술을 무조건 안 하고 3기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시고 정말 십자인대 근육량 그리고 정말 관절이 얼마나 달아있는지 염증이 어느 정도로
0: 네.
1: 심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술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 주시는 네.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정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1: 맞습니다. 네.
0: 예. 그럼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1: 사실 가장 먼저 저희가 병원에 뭐 무릎 때문에 오신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냥 뭐 백신을 하러 오신다든지
0: 네.
1: 사상충을 하러 오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반적인 신체 검사는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간단한 촉진만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아니면 빠진 게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0: 손으로 만져보면 금방
1: 맞습니다.
0: 아실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네, 일기인지 네. 사기인지까지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지 않고 손으로 만져보는 검사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초 판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엑스레이 촬영을 권장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슬개골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 네. 건지 십자인대가 정말 파열이 된 건지 네, 부분 네. 파열이 된 건지를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0: 촉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상시 어땠는지 문진도 하실 것이고
1: 네,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엑스레이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한쪽 다리가 좀 이상해 보여. 예를 들면 오른쪽 다리만 얘가 계속 들어요. 해서 갔는데 검사해보니까 양쪽 다리 다 그렇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1: 그렇죠. 예를 들면 같은 다리가 3기다라고 가정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수는 정말 비슷한데 아이가 오른쪽 다리만 불편해하는 네, 경우가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수가 같다라고 해서 임상 증상이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통 이제 네 다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어느 다리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 입장에선 쉽게 판단을 할 수는 없긴 한데요.
0: 네네.
1: 오른쪽 다리가 더 불편해서 어느 순간에는 오른쪽 다리를 더 안 쓰고 있다가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는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 다리에 부과해야 되는 양이 네. 이제 왼쪽 다리로 가다
0: 맞아요.
1: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또 오른쪽 다리를 잘 걷고 왼쪽 다리를 절름거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사람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 증상이랑 아이 상태, 무릎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기수주가 같다고 해서 꼭 임상 증상이 같다라고는 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아까 병원 갔을 때 촉진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보호자가 집에서 만져보고 뭐 이렇게 확인해보고 이거 저는 사실 겁이 날 것 같긴 한데
1: 사실은
0: 괜찮을까 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권장을 드리진 않아요. 사실은 네. 이제 슬개골이 어딘지를 저희가 보호자분들 이렇게 같이 만져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0: 병원에서
1: 같이 만져보는 네.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슬개골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검사를 하는 거지만
0: 네네.
1: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아 정말 슬개골인가 아닌가 할 정도로 잘 안 만져지는 경우도 많이
0: 같거든요.
1: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 부위에 관절염이나 있고 이러면
0: 네.
1: 이걸 잘못 밀었을 때 굉장히 또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네.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촉진이 필요한 거고 이런 정확한 촉진은 가급적이면 수의사한테 네. 맡기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0: 그러니까 보호자들은 네. 섣불리 뭐 무리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이제 수술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그 전에 수술하지 않고 뭐 약을 먹거나 관리하거나 뭐 예를 들면 우리 인간처럼 물리치료 받거나 뭐 이런 걸로 충분히 관리 차원으로 계속 가도 괜찮은 경우도 있겠죠?
1: 맞습니다. 슬개골 네. 살구가 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임상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은 상태고 우리 아이가 만약 임상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파행, 그러니까 아이가 다리를 불편하는 이유가 슬개골 탈구가 주된 원인이 아니라 예를 들면 관절에 염증이 심하거나 이런
0: 네.
1: 경우에는 염증, 소염제를 먹으면 금방
0: 네,
1: 좋아질
0: 네.
1: 수 있을 거고요. 근육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도 아이가 좀 불편해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체중 관리를 해주면서 적절한 운동,
0: 네.
1: 재활 활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키워주면
0: 네.
1: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네.
1: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약으로 관리를 하고
0: 네.
1: 체중 조절이나 일상적인 생활 환경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상태를 체크하는 경우도 오히려 슬개골 탈구 수술하지 않고 초기에는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0: 네.
1: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0: 네. 그러면 수술 시기를 또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걸까요?
1: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2기, 3기, 4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기에서 적당한 시점에서 수술을 했을 때는 간단한 시술, 수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술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0: 네.
1: 수술 예후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수술적인 시기를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의 변형이 시작이 돼요.
0: 네,
1: 그러다
0: 네,
1: 보니까
0: 네.
1: 골의 변형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슬개골을 다시 제 위치로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제 그렇겠죠? 이런 경우를 통상적으로 네. 슬개골 탈구 사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사실 슬개골 탈구 사기가 너무 심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슬개골 탈구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뼈들까지 아. 다시 배열을 맞춰야 되는 굉장히 네.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술 타이밍은 잡고 수술을 해주시는 걸 보통 권장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보좌분께서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어느 네.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한 수술로 네.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꾸준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수술 방법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자분들께서 보통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수술을 하고 나면 교정이 완전히 슬개골 탈구가 교정이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재발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0: 그러니까
1: 하시는데요.
0: 완치됐는데 왜 재발하느냐 이렇게. 네.
1: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까 슬개골이 그 대퇴 쪽에 있는 홈에 고랑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네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고랑이 너무 얇아져서 생기는 문제다 보니까 1차원적으로는 수술이 그 고랑을 좀 깊게 파줍니다.
0: 네.
1: 그래서 고랑을 좀 깊게 파주고 그 고랑 안에다 슬개골을 집어넣습니다. 보통 네. 이게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고 그러면 이 슬개골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게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 방법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럼 처음부터 바로 핀으로 고정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핀으로 고정을 하게 되면 양쪽 성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핀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수술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발은 안 한다. 물론 이제 재발을 안 하게 수술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재발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술 방법을 택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다 고지를 하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몇 년 네. 후에 2차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또
1: 맞습니다.
0: 예,
1: 네.
0: 설명을 해주시는군요. 네. 이제 집에서
1: 네.
0: 어떻게 할 것인지. 체중부터 줄여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제 생각엔 그런데.
1: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관절에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체중을 예방을 해주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 당연히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0: 네.
1: 일반적으로 있었던 관절염도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운동, 산책 하긴 해야 될 텐데요. 전혀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1: 아이가 이제 슬개골 탈구가 걸어 다닐 때마다 슬개골이 막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을 할 때마다 슬개골 탈구가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0: 그렇겠죠?
1: 슬개골이 나갔다 빠졌다 들어왔다를 네네네.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사실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러면 관절염이 더 심해지다 보면 저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도 부작용도 훨씬 더 심하고 저희가 이제 치료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슬개골이 너무 심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운동을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예를 들면 반대로 우리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1기 정도이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훨씬
0: 네네.
1: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0: 네.
1: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정말 몇 끼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지켜주는 게 더 좋을지
0: 네.
1: 아니면 운동을 자제시켜주고 빠르게 수술적인 교정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무조건 운동이 좋다 안 좋다라고
0: 네.
1: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0: 그렇겠네요.
1: 네, 힘든 것 같습니다.
0: 예. 당분간은 예를 들어 이 지금 회복되는 단계니 운동은 안 됩니다라고 또 지침을 주실 수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
1: 맞습니다.
0: 맞춰 따르고 일기니 이 정도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운동하면 좋습니다라고 하면 평지를 가볍게 걷는 거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하고
1: 맞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수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했는데요. 관절염이 많이 있는 경우에서 수술한 경우와 관절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한 경우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관절염이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수술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적정한 운동과 재활을
0: 네.
1: 통해서 근육량을 꾸준히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을 수
0: 네.
1: 있고요. 만약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수술 이후에도 어느 정도 염증 관리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심한 운동이나 재활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지는
0: 그렇죠.
1: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0: 네.
1: 이거는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정말 약을 복용하면서 재활을 할 것인지
0: 네.
1: 아니면 정말 재활은 좀 미뤄둔 채 염증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둘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아이의 상태에 맞춰서
1: 네.
0: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강아지도 마사지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어때요, 선생님?
1: 마사지를 하는 게 네. 사실 수술 전과 후에 뭐 어쨌든 근육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주는 네.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네. 것 같기는 한데 마사지를 어디 부위를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수술 후에 예를 들면 핀을 박아준 부위에 계속 마사지를 하게 되면 핀 부위에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사지를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마사지를 결국 해주는 게 좋을지 안 해주는 것이 좋을지는 좀 수의사 선생님과 판단을 해서
0: 그래야겠네요.
1: 네, 좀 요즘에는
0: 그러니까 오히려 네. 잘못된 마사지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거나
1: 그럴 수도 있습니다.
0: 더 생길 수 있으니까요.
1: 네, 요즘에는 뭐 재활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잘 돼 있어서 네. 사실은 그 재활 프로그램 따라 가시면서 좀 점차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0: 혹시 그러면 이 한쪽 슬개골을 수술하면 반대쪽도 결국엔 수술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닌가요? 어떤가요?
1: 꼭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 탈구가 생기는 원인이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소형견적인 네, 네. 종특이적인 게 많이 있다 보니까 한쪽 슬개골 탈구가 안 좋은 경우에는 다른 쪽 슬개골 탈구도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한쪽을 수술했다라고 해서 다른 쪽 다리를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게 최대한 좀 관리를 해준다. 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리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좀 미끄럽지 않게 네. 미끄럼 방지용 패드를 놓는다거나
0: 네.
1: 아니면 높은 곳을 좀 뛰어다니지 않게
0: 네.
1: 이렇게 경사대 같은 거를 좀 놔두는 네.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반대쪽 다리를 좀 슬개골 탈구를 최대한 네.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1: 네.
0: 이제 패스텝이라고 하는 계단도 있고
1: 네.
0: 이렇게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어떤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1: 저 같은 경우에는 계단 형식을 더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0: 네.
1: 경사로 자체는 좀 미끄러질 수도 있고
0: 네,
1: 하다
0: 네.
1: 보니까 근데 계단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크지 않고 잘게 좀 쪼개져 있는 높이가 높지 않은 계단과
0: 네.
1: 그 올라가는 쪽이 좀 미끄럽지 않게
0: 미끄럽지 않은 소재에 그리고 폭도 좀 넓고
1: 맞습니다.
0: 경사도 급하지 않은
1: 네.
0: 안정적인 계단을
1: 저는 선호하는
0: 네.
1: 편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워낙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1: 네네.
0: 어떤 덱은 경사로를 놓기도 하고 계단을 놓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특히 수술을 받은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조금 더 그런 것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근육량도 유지를 해야 되다
0: 네.
1: 보니까 뭐 재활 뭐 계단 오르는 재활을 통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과도하게 막 너무 뛰거나 이러지만
0: 네.
1: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계단 오른 수술한 후에도 계단을 그렇게 천천히 오르내리는 건 나쁘진 않습니까?
1: 사실은 계단보다는
0: 네.
1: 약간의 경사로를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약간의 경사로를 천천히 걸어가면서 다리를 끝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재활이 가장 좋기는 한데요.
0: 네네.
1: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계단을 아예 못 올라가는 것 정도는
0: 네네.
1: 아니니까 어느 정도 근육량 유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정확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보호자들이 슬개골 탈구에 있어서만큼 내가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다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 사실은 두 발로 뛰는 경우가 가장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0: 앞발을
1: 보니까
0: 들고
1: 앞발을
0: 뛰는
1: 듣고
0: 거예요.
1: 두 다리를 네. 길어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0: 네.
1: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냥 빠르게 안아주시는 게 가장 아이 뒷다리 건강에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뒷다리만 사용하는 것을 좀 빠르게
1: 네.
0: 보호자가 막아주는 행동.
1: 그렇죠.
0: 네. 오늘은 강아지에게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정형외과 질환인 슬개골 탈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걷다가 한쪽 다리를 잠깐 들었다가 다시 걷는 모습처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행동이 슬개골 탈구의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다리를 든다는 이유만으로 슬개골 탈구라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라 고관절이나 십자인대, 척추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다른 걸음걸이가 반복된다면 원래 슬개골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지나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과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슬개골 탈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신 올림월스 동물메디컬센터의 대표원장 곽규만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반려동물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펫케어 라이프,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때 말 못 듣지만 너가 제일 친하던 그애도 처음부터 80일을 앨범 속의 사진 지금 보니까 배우 같아 보여 바꿀 때가 됐어 내 직업 change that 안 어울려 너의 그 메이크업 이 화려한 얼굴 속의 love 참 어울리는 view 알면서도 사랑한 yeah. 어쩌면 내가 너보다도 훨씬 maybe I'm the loser yeah, yeah.

Who's the loser? Who's the loser?

0: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70회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오늘 엽니다. 안녕하세요. 원솔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장욱자입니다.
2: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0: 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네요. 하루는 부르고 들녘에는 벼가 뉘어뉘어 익어가고요.
2: 네, 일교차도 커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도 차고요.
0: 맞아요.
1: 네, 그렇네요.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도 조심할 것 시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2: 네, 저는 이미 감기에 걸려서 한 달 정도 힘들었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게요.
0: 네. 네. 지금은 괜찮죠?
2: 네, 다 낫었어요.
0: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일부 이야기가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도시 이야기를 제작 방송해왔던 공동체 라디오 방송 제작자 길벗 김길중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